0: 年看那吧，当地所里的车这个凌晨呢，从我们路去路的所里路能够给人骑摩，是公车、电车那个的，空格上边坐啊，谁家男士了，黑家没弄车车能有把的当电笔，也去年看那边晓得年弱。哎呀，对当那大大个车的大，人人大大个的当车个我的黑的当车的样子坏了，但就改成这样子的，空格这个送给我的，对当那大马库里车呢，车的等。
1: 等着你吃轮下哇，也没意思。马库维是我那个吃的，人家是个，他吃的等着是了，吃龙巴是了是。等到那他南京那边跑熟，啊，他南门那边就讲第二等等的同时下哇，那很得个钱是。这个大大个公个，他吃的贵同住，啊，等着你吃个哇个一比一大住，这个个钱是给我的。等到那他给的吃个一比的马不上的等个吃的马库维。 他公里些公路个那么个亲戚那个出个到那南子不见过，哦，他吃了个嘛用的啊，那么个吃同节子个，哦，他个吃眼睛么子苦过些，吃马贵同那他都吃眼些，哦呀，吃的都有那大碗眼些，第二天你吃着吃马贵那吃龙巴的，这等个都做龙巴的龙子龙吃的这个是他，我那个门口那个罗米日个都么子么。
0: 아 아 지금이나 그게 총리를 그다다 아 저거는 첫다 릴리 친척도 통해 고미대요. 다 아저도 고미가 대당하다 당선 이제 나다 아야카와 그다 다르쟁고 아 다다가 추화쟁고 어 다다가 적금능 아저가 장록군능 아저노 장록 척거정노 어단 늘까 다다가 감사 통군도 딱시게 년가 전부리야. 다 로총총을 그 당선되게 통나 너는 말이 너는 처리해서나 저 로총총은 못 잡고 너는 희고는 말이 아, 대리가다 체레즈 나랑 알로르지 고도 무 송당도 제 나와 단데 사마라 꼼자 졸름가 간 거다 되게 용기와 되게 다 아주 다가 안 죽쇼 인제 나다 사 알랜시르치가 사랭글라 간에 간제나 감사 주진데 담모가 간 거다 속거다 웬매장아 좀제나 시그 잡잡자고리 어야 다 훈족 제스가 웬매장 거다 그 샤이즈 시탕 노지네 인제나 좀보일레 마드나다 지금에 다 다가 로즈브제 야라블리 용지다 좋다 네트거다 베사오일링 원그리야 다 친척수 통통 샬라마송 되게 단드나다 다가 송고노다 아 쳇득등 담바다브레스 대단하다 다가 나친지나단데 파쇼고스고노다 어떤데 통년의 마리스기와레 되게 다 좀 한강나 내라 훈족이나 아 네파 다가 쳇득지즈거다 처시가 구비종노 대교마토고 처 어디냐는 말이다 천대와거다 인더님도 뭐 망하시 고도메 그러다 내욕 니츠노니 뇽자 쳔부르 당성 아주다가 만컹라 디능나 만컹 차친 산노능나 아 다다가 알록고 척구지고도 뭐 당고 자마식 말아 고리적도나 만친니 칠렌사드게 요라지 대다다다가 처도 말한데게 용나 구비가 말이야 처지게 대기종네 도모즈레 다치가즈나 시르지바르카 다 초타이티다도다 그지 처가 조쳇듯이 했고나마즈 처 구게요메 셰키요 아, 대단하다 다가 저 시지자 대송나라다 남천능디 대나라 코 철구신다 디가 처찬디 대 철구 대는 말이 철구 대 주 그 희는 말이 아 철구지 정 그게 요는 말이 아 되게 땅 거저 땅 맞다 뭐 냠냠요 회적전나 다가 인적능니 다가 철구 그냥 하트 워터지 뜻이 하트즈나 찬디 워터즈나 철아지 대단하다 하트 워터즈 땅나 디가 가루능아 강철 송은 던조니다 아 웨이보루스이치고까지 조근 죽치고 디능 아적당 처식 뒤기 적당 다 이처럼 온지리 따따따와 그 배당마 그 천치 같은 날 제드가 송도 척후메까지 따와 그 천이 빠글 오도 대당하다 다그 지산이 따와 그 저즈건들의 더 지사 당시에 I need a boy water 지 따뜻해요 boy water 지나 따지는 저 구당 노셔요 더즈나다 그쪽 다 시그 다 얌찰기요 이시 제드가 처득에 처즈가 구건을 지
1: 또 좋아일이 통통 남았거든. 대단한다 만큰나가 소나다 딱 쳇다쟁 구요느리다. 아 지득의 랑땅에 던촌이다. 나빠가 가능아 지제릭 지젠다. 다시 지나도 요고모. 되게다 대당나다 처레즈나다 쳇다 쿠메니라가다 쳇다 글롬바. 다 녀빠 담모인다. 나빠 파르쇼스코노 다나송을 좀. 다시 그냥 같이 부레스. 다 내면 남지 장다가 대업당더니 마통나 내매지가라다 내그 전라는 건 증그레지다 공나라 송조노들이 그게 다 다근 다시 개친 느비다가 독쇼 잡기스 건노다 언더리 대단하단 다니 다 공르가 난톤된루다 송 잘송어리 대단하단 디 맨치근 대인제나다 그정가다가 자탄된루일리다 땅다 직생가 측나무들이 아 단더란 난톤이고 용의도노답고 시가 다 개친데서미 단디와른데 지금나리 대단하단 대인제즈가다 기마니기디 만남 샤프초 로비켄 종우 마마인남 쳇히니 내기 카블랑 멘터 탑디인더 나나니나 스민나 쪽가스 다 기마스고다조다 모자라스 대단하다 니미 디스코노다 다가 당상인지나다 니미 디스코다조 아니그마 나두이 디즈리탄데 아 아주 낭치당 자리시나 다시 제망그라 강다르정 다 가르성되는 아니디조즈나 어다 티케다가 낭치당 자리시 고치메가 다 중국 자크와 좀진나다 다버 아 키와망아가다 다가 샘크르츠가 있고나다 녀탐치크 리김디 마츠노 Нетамчикова к семзнгар к тори датангата ажан тыктыга самлутонгони агерсим тыктыгын зынгони дымуг тицка тонтангата кси тачас гонрезна татага а яркы кишена дага тото вичиз ише кокас а та тото зир тазо мчиг коркта нянка левдо кс кивар та хунжог жазка зис анжердан нера тансан жигнутер та хунжог жазка дага нело лензга ни лугжожина та яра чоптук чокивама Чопчок чоки мену чарезна кадо кишера курита чо а чо джеви чинга та ма зуктан ас тому гу тонда манга шунга та тансан ламкани неза лог джонина та не те тхрок чок мену гу тому гу тика тонда та азу о кише чезга нераз ма чунри та те та та дому гу ти чунде та чере та шапчун гамба ина та де ико та чезрезна не ри ри ри ри гу чангшик ни шели сона азу ранг ранг ранг та ли джимри та корки вар ᱟ ᱛᱟᱥ ᱪᱚ ᱥᱚᱜᱟ ᱪᱚᱢ ᱡᱮᱱᱟ ᱥᱮᱢᱪᱮᱱ ᱪᱤᱱᱛᱮᱱ ᱜᱟ ᱞᱤᱜ ᱜᱟᱝ ᱛᱟ ᱛᱟᱜ ᱥᱟᱯᱪᱚᱝ ᱮᱢᱵᱟ ᱜᱟ ᱜᱟᱝ ᱛᱟ ᱱᱮᱱᱟ ᱢᱟᱱᱟ ᱪᱚᱱ ᱡᱚᱝ ᱜᱤᱣᱟ ᱛᱮᱜᱮ ᱛᱟ ᱫᱟᱞᱩ ᱱᱤᱡᱟ ᱜᱟ ᱦᱟᱝ ᱪᱚᱢ ᱨᱮᱴᱟᱨ ᱛᱟ ᱠᱷᱟᱨᱥᱚᱝ ᱛᱮᱱᱚ ᱛᱟᱱᱚ ᱡᱟᱨᱛᱟ ᱪᱷᱚᱱᱩ ᱡᱮᱢᱪᱮᱱ ᱛᱮᱨᱤ ᱚ ᱥᱟᱯᱪᱚ ᱛᱟ ᱞᱚᱠᱥᱚᱝ ᱱᱩ ᱛᱟᱵ ᱠᱚ ᱛᱟ ᱡᱚᱝᱩᱨᱟ ᱢᱟᱢᱟ ᱮᱢᱵᱟ ᱛᱟᱢᱪᱟ ᱛᱟ ᱪᱮᱴᱷᱤᱱᱤ ᱤᱥ ᱛᱟᱱ ᱡᱚᱝᱩ ᱢᱟᱢᱟ ᱮᱢᱵᱟ ᱡᱤᱨ ᱛᱟ ᱪᱚ ᱟ ᱪᱟᱱᱨᱤᱠ ᱵᱟᱨ ᱠᱟ ᱤᱪᱷᱤᱱ ᱢᱟᱨᱮ ᱛᱟ ᱟᱡᱩ ᱤᱧ ᱡᱮᱱᱟ ᱤᱪᱷᱤᱱ ᱢᱟᱪᱷᱟ ᱟᱡᱚ ᱡᱚᱝᱞᱤᱠ ᱱᱚᱱᱟᱱᱫᱟ ᱥᱟᱣᱤ ᱞᱤᱭᱟᱨ ᱚᱭᱟ ᱛᱮᱛᱟᱱᱟ ᱟᱡᱚ ᱡᱤᱠᱛᱮᱱ ᱫᱟ ᱪᱷᱚᱠᱚᱱᱩ ᱵᱟᱞᱮᱱ ᱡᱤᱠᱛᱮᱱ ᱫᱟ ᱱᱤᱱᱩ ᱟ ᱡᱤᱠᱛᱮᱱ ᱫᱟ ᱛᱟᱜ ᱡᱤᱠᱚᱱᱩ ᱟ ᱪᱷᱤᱱᱤ ᱡᱤᱠᱥᱟᱢ ᱜᱟ ᱱᱤᱛᱟᱝ ᱛᱟᱢ ᱪᱮᱯᱚᱛᱟ ᱡᱚᱝᱞᱤᱠ ᱱᱟᱝ ᱱᱟ ᱥᱚᱝᱮ ᱨᱚᱣᱟ ᱜᱟᱨᱜᱥᱮ ᱪᱟᱨᱣᱟᱭᱮᱱ ᱡᱮᱱᱟᱱ ᱨᱚᱣᱟ ᱜᱟ ᱟᱨᱜᱤᱱ ᱫᱟ ᱨᱤᱜ ᱴᱷᱤᱜᱟ ᱠᱟᱨᱤ ᱫᱟ ᱛᱟᱝ ᱛᱟ ᱟ ᱱᱫᱤᱠᱷᱮ ᱛᱟᱜ ᱨᱤᱨᱤ ᱨᱤᱨᱤ ᱨᱟᱥᱮ ᱡᱤᱜ ᱡᱚᱱᱩ ᱛᱟᱨᱤ ᱛᱟᱢ ᱡᱚᱝᱩᱨᱟ ᱢᱟᱢᱟᱭ ᱵᱟᱭᱤᱱ ᱫᱟ ᱛᱟᱡᱚ ᱟᱡᱚᱱ ᱨᱚᱣᱟ ᱨᱤᱜ ᱴᱤᱠ ᱱᱟᱝ ᱜᱟ ᱢᱟᱜ ᱦᱟᱱᱪᱤᱠ ᱨᱚᱣᱟ ᱛᱟ ᱛᱟᱢ ᱪᱮᱯᱚᱞᱟ ᱠᱚᱜᱨᱞᱟ ᱛᱮ ᱫᱟᱱᱟ ᱫᱟᱱ ᱫᱟ ᱛᱟᱢ ᱪᱮᱛᱟ ᱫᱟ ᱛᱟᱢ ᱪᱮᱛᱟ ᱛᱟ ᱜᱟᱜ ᱢᱟᱨᱮᱥ ᱠᱤᱣᱟᱨ ᱚᱭᱟ ᱛᱟ ᱠᱟᱨᱥᱟᱝᱜᱮ ᱠᱚᱱᱮ ᱨᱮᱥᱮ ᱠᱚᱱᱛᱟᱨ ᱟᱪᱤ ᱠᱷᱟᱥᱮ ᱛᱤ ᱛᱟᱡᱩ ᱠᱷᱟᱥᱟᱜᱤ ᱥᱤᱱᱟᱛᱟ ᱟ ᱥᱮᱢᱵᱩᱨᱤ ᱴᱟᱨᱟᱛᱟ ᱟᱪᱤᱜᱱᱤ ᱪᱟᱨᱮᱡᱱᱟ ᱠᱷᱚᱣᱟ ᱢᱟᱴᱷᱩᱱᱩ ᱟᱹᱱᱤᱱᱤ ᱪᱟᱨᱮᱡᱱᱟ ᱛᱟ ᱠᱷᱚᱨᱤᱜᱟᱢ ᱵᱚᱠᱥᱚᱜ ᱡᱩᱜᱚᱱᱩ ᱥᱟᱢᱱᱤ ᱪᱟᱨᱮᱡᱱᱟ ᱛᱟ ᱟᱪᱩ ᱟᱨᱟᱝᱜᱟᱨᱜᱱᱤ ᱞᱟᱠᱟᱱ ᱥᱮᱱᱛᱟ ᱡᱚᱝᱩ ᱢᱟᱢᱟᱭᱮᱢ ᱵᱟᱛᱟᱢᱪᱮ ᱴᱷᱤᱜᱨᱤ ᱚᱭᱟ ᱛᱮᱭᱫᱚᱱᱟ ᱛᱟ ᱱᱮᱠᱤ ᱠᱷᱟᱵᱞᱟᱝ ᱢᱮᱱᱛᱟᱨ ᱛᱟᱯᱛᱤᱱ ᱫᱟᱨᱟᱥ ᱚᱛᱟ ᱱᱮᱠ ᱠᱷᱟᱵᱞᱟᱝ ᱛᱟ ᱛᱟ ᱢᱮᱢᱵᱟᱛᱟᱨ ᱛᱟᱯᱠᱤᱣᱟᱨᱮᱥ ᱛᱟ ᱟᱪᱩ ᱫᱮᱵᱤ ᱞᱚᱠᱥᱟᱢ ᱜᱟᱨᱟᱝ ᱠᱟᱝᱟ ᱛᱟ ᱫᱟᱜ ᱴᱚᱠᱥᱨ ᱱᱮᱛᱤᱠ ᱱᱮᱫ ᱥᱩᱝ ᱫᱮ ᱛᱟᱝᱜᱮ ᱛᱟᱢ ᱢᱟᱝᱥᱚᱠ ᱪᱷᱟᱨᱟ ᱧᱟᱝ ᱛᱟ ᱡᱟᱢᱵᱟᱞᱟᱝ ᱢᱟᱝᱥᱚᱠ ᱫᱟ ᱧᱟᱝ ᱱᱟᱨᱤ ᱛᱮ ᱫᱟᱝ ᱛᱟᱱ ᱫᱮ ᱤᱧᱡᱮᱥ ᱠᱟ ᱛᱟ ᱪᱤ ᱫᱟᱜ ᱨᱮᱢᱱᱮ ᱠᱨᱤᱠᱥᱤ ᱪᱟᱨᱣᱟᱨᱟ ᱛᱮ ᱫᱟᱝ ᱛᱟ ᱨᱮᱢᱱᱮ ᱠᱨᱤᱠᱥᱤ ᱪᱟᱨᱣᱟᱭᱱᱟ ᱪᱷᱟᱨᱮᱡ ᱱᱟᱛᱟ ᱱᱮᱫ ᱥᱩᱝ ᱜᱩᱝᱜᱚ ᱪᱟ ᱥᱚᱝᱨᱤ ᱛᱟᱫᱚ ᱠᱟᱝᱱᱤ ᱥᱚᱝᱱᱤ ᱱᱟᱱᱫᱮ ᱟᱫᱮ ᱛᱟ ᱥᱤᱨᱡᱤ ᱱᱟᱝᱡᱮ ᱪᱷᱟᱝᱢᱟ ᱠᱷᱤᱣᱟᱨ ᱠᱟ ᱜᱤᱱᱫᱮ ᱥᱟᱵᱫᱨᱤ ᱠᱤᱭᱚᱱ ᱱᱟᱴᱟ ᱟᱡᱤᱜᱱᱤ ᱡᱤᱜᱱᱤ ᱥᱟᱣᱩᱡ ᱥᱮᱭᱚᱱ ᱢᱟᱨ ᱨᱤᱴᱟᱨᱟ ᱠᱟᱝᱛᱟᱨ ᱪᱟᱝ ᱢᱟᱛᱟᱢ ᱪᱮᱠ

0: 레이팅게 상큼하게 되는 저 대령 나 중대 선이는 남근 서동 중대라인 녀들 저 모시게 세르게 큰 오케 해당 한다 주다 가성 킹글 간단히 좀 다든가 랑 신대 선이 나용도 모르스 그 샹그즈가 전부 주요 칸 다 근제의 희스 따르다 주 가성 킹글 간단히 좀 다든 주 처음은 거리 다 자치게 시작단 안들은 된 선이 나용 금년 거 완전 선이는 니 선고는 잠등지야 다만 주 가성 킹글 간단히 선이나 주 단디 시작단 안들은 그 그런 거스음 간자 그이니 카 가성 된 선이는 주서 선은 난 그렇게 그렇게 시작단 안 그렇게 양다 단디 단지 근고다 섬이 오니 되나 항상 되나 아주 대령 좀 선이 나용 난 대령 된 선이 저튼가 주다는 데 란츠가 라칸데 나는 자기가 좀 람트가 라칸데 람트가 녀무든 다리 단 란츠가 녀무든 소리나 좀 똥꾼 리종다 등 좀 매행게 와르가 람트가 녀무든 다리 근데 소리나 저 도비 저리 니비안이 잘나는 무지 오케이 세고케 테나 주다 된 소리 다선 거 단디 초르문들 거리 직다 자치 직다 난다는 된 소리는 다 저 도비 저 단 란츠가 단단 란츠가 변다 무지 오케이 세고케 디친가 주다 디랑 근데 소리나 주다 사크 소순데 쩨쩨다 쩨다라 저지 권이 와 근데 좀 좀 제진한다 내가 항상 더 놓친게 또 버가 님부터 영다가 니슬라스 건데 데이터다 이런 능준의 선이 나인 하진가 지금 다 대롱선 선이나 조영 동콘 리종다 등 하나 매연아 주권 와르근데 람트문 아직은 선이나 그렇게 형점 좀 거듭도 시원한다 내가 항상 더 욕함 대쟁가 또 버가 선이나 숭들는 야만 용큰가 본다지 요나 니부터 인 잡조라 동틀의 준된 선이나 인 하진가 지금 대등 한다다 주 와르금된 선인들 도다 재능 중심 멍치 신린 선이나 다가 야능도 당연히도 뭐 와르금데 키오케 더 디쟁게 토퍼 간 선이나 영다 와르금데 쇼슈 야만 좀 덜슬 세고로 찬데레 지가 좀 망하요니 대등 한다 주 다 와르금다다 주 조르미 상친나는 라게다 피르탕 좀 너긴 덜은 게 치르체 비크 그 사차게 디스킨 동데 키오케 디쟁게 쇼 야만 좀 덜슬 세고로 찬나는 라게 나 좀데 도승 야만 좀 차 아니가 나간 좀 롱쇼 그 사크든 선이나 런다가 야르산 좀 와르금라스 건도 뭐 키오노 쟁게 와르금된 선이나 람 나랑코르 제마 총스머근데 저기 망요니 마치크 람드마 윤다나 소글글라스 관데오니 너무 상상한다 노찡게 도퍼가니 퍼트 나랑콜라스 코르니 와르컴데 영담데 엔지 그 순간 흑퍼티라 잡조라 똥틀어 준데 하친가 같이게 대등 한다다 주와르 금된 손이다가 증이 뿌르다 영직 냠주라 땅뚫은 덥실 고사즈 요노 주와르 금된 손 차르친다 하정 엄몬도 그 덤고 될 금데 키오캠 디칭게 주와르 금된 손이나 영단디 차르 단디 철고진나란다 영나 주 쉬엔국거 진 히라스 건다 단 지 기준다 영 하정가 같이게 디칭게 주트고 라스 건다 영 저 퀸족진나 주 로르다 차르카 영고 누와르 금된 손이나 영 저 롱콜라 속고르 요노 와르 금데 그 냠주라 땅뚫은 덥 간답실 건딩 이트는 샤주에라 사르고노 와르 금된 녀글도 땅다 무글동다 그가동다 거르고네 주 차르칼라스 고용고노 와르컴데 니퍼드 로드냐 과르단 조준다잉 하징가 같이게 같이가 롱크르던 드고나다다 너무 그냥다 지와 영나 지가 롱크르라스 건데 요나다 너무 인도나 니퍼드 와르니 와르트건데 니친은 죽고게 같이 저 천철이 남 남쯤등 차등 나잉 저 롱크르 건큰 상마가 롱크르다 들다등 셰프스르도 셰고다 고나 천다가 땅쯤다 간다인다라스 건다잉 근데 니숑데 그게 잉 숭수 숭다등 이런 놈준다잉 하징가 같이게 같이 저가 당친다 우퉁가 바가금 토츠리에 과츠 당이 불도다 람탐드는 주문던 마닝게 티팅게 디스탐드니 코르달라 라스콘조준다잉 하징가 같이게 딘토초 첨던 치르도노고 람츠므더진이 로고노 와르큰데 영람크르 칼로아 참마 니퍼드 녀츠데 제탄데크탄 고게 에티 럭퍼드 좀녀 단티동 독바긴이 탄다니 다츠므나 영다디 롱쿨라스 코는 요고노 와르큰데 다 럭퍼드인데스데 제탈라스 코탄이들 마송나 아 탄다니다 영 첨데 친 요고노 와르큰데 롱콘데 로르데 지 담니인데 다진나나 너무 롱쿨라스 코데 요캠 대동한다 좀 롱콘데 옌카그니서 지르다든 영나 좀 참머 조업득도다든 롱콜리 그게 타르탐데 샤고 답근요는 첨데 지도노는 롱크송다든 단 다전한데 다든 좀 영천더지 롱클라 용진한테 너무 항선도 요케 티나카테 좀 롱크가 군더시 마탑당나 롱크가 기콘도 찍다든 임시라 타르톰도 샤고게 영 롱크가 기콘도 영나 아타 기콘도 영나 군더니가 그거 너니 하라 타르톰도 마이든나 롱크가 비금 그능다니 하라 요톱게 영 뜨기 다든 하라 타르톰도 샤고게 대체링게 산칸나지 드나 공간대 전이나 주 쇼잉고 거진 기자 통즈레라 다주 쇼잉고 전나나 자가던 좀 쳐놓라 순고노 순고노 와르튼데 전인다 아칭이 뻘다다 남목 순간이 잡조라 땅틀에 준데 하장 같이게 다주 멍컨데 전이나 주 로스 찍근나니 차신다 하장 친구 디끔데 노진 그 뎀드게 년카 다 총데 응원국세 비가 난근데 트오케 차로 어떤 바파면 적철 바비 남시 제모도 송아 통탄다 등이 쳐놓고 땅 남을라 수고가 노치 종이 년칸다 잉 하장 같이게 Tina Jirtern Sanik Tan Tambigoni, Shungo Shepatan, Arang Shunga, Noti Tan China, Jirter Ying, Dandag Shundanik, Tartam the Shagozina. Titlapurta Chuk Hipshan, Dutan Sonin, Tarang Shipshipi Tandanir, Hachan Gachin, the Mosgirtak, Chikalakan, Tonchin, the Chalogina, Jirter Shaguge. Charter Shavir Kamder, September, Charamba Pamana, Yana Charo Tupuba, Pianam, she monked the Shimbatan Tandatan, Tonchin, like Chalogjoy, Yankan, the Cherushinopi, Gati, Tonchin, like Chalogjurgena, Yankala, Jirter Yogisina. Tina Dugla can chickala candani nyendala talker se patan Ramsi de Kutan Chetum de Kake Yong Tokshiv Tukachin Bapatan Chalkojiv Nyenda Champla Torham Shaguge Nyendam Georgi Sawa Masa Yopi Zikritan Tsura Kalankurun Josan Kumaskuchi Huangu Shet of Yakpun the Kirk Japati Bangalabtang Shirji Laskuchi Datan Chirk the Trinchuke Nigla can go Shilan Dorkup Tornum Shagisa, Lamdum Gur, Shungu, Denjik, Nienda, and Tontola, Yamjuk, and Stagan the Shiti, Dokuns, and Zitan, and New Ganeser Jarni, and Roali, Chenchel Yosaga, and in the Mabjeru Shago game. The other China, Kalam may be Twambatan, Sadon Susan, Yen Kandin, Gangwang the Shetupke. Tinu Pilumra, Samba, Yana, Sau Jilam Lasquag, Sau Chunga Maganis, and Dumarunga. Galochila Dichit and Arun Tapjil Gogame, Tonan, Lodong Jilopi, and Nitzel Yona, near Tani, Tit and Kandar Gogi, Chemnung the Child Payana, near the Lokuntan Bardanga Gunda Jagogame. Tinu Sungalaka, along Kurkorti, Tornum Shagisa. Along Kurkanang, the Charilushin Marunshang, along Kur Chenchilopi Lam to Jokup, Gatti Lam Chick Little Jima Mena, Shungu Nienda and Tontola, Taik City, Sam Chungshin and Gipari, Nienker Manzamber, Chella Gara, Tani Marunge. Tinru along Kurchilla Gani Dorkuba, a low chilla and eating, Sablo Seru and Nikargikan, Dinji along Kurton Wart, Nichin Jugoga, Theatre China, along Kur, Homak JP, Chilbu Gerson, Trenkurnan, Ligatin, along Kurka Mirzamba, Wangu Sheniga. Along Kurchil, Sabser, the Kurge, Jokonu Arkham, the Namgun, the Tonyanayin, Tangi, Purtakurge, Tonson, the Tambungani, Desitan, Amamu Chugari, along Kurden, Dig Marunlan, Dear Ming, Abjim Marunshung, a lower the Kapsu Chupasuan, Shin Marunge. Tinto along could a church subsani, alumi the Zum Swaina, Jarta, alumi don't be lean the Jimarunga. Along Kurka, Gershon Tankurna, the Chendo in Yankanda, Hatching a Chege. Along Kurka, Shiruka, Church Jim Tony, Jim Turina, along Kurk, Chirte, Chug and Yankali, Tartam the Shagoge. Abjig like a Chelung Gosum Cochi, Dagger Shepa, Chimtung, like Chelung Gosum Cochi, Gakka, Dagger Shaggy Party, when a Campbell Purpatan, Lagantirka, Lodunda, Sukhchip Lava, Tinto Sukhchip, Jakur Sutawe, Galang Kurkan Lying, Tartan Toatan, Lagchagger, Gamsu Dagger Shiozi, then the Mogan Yanka, the Tatan Lying, Chungi for the Tartan the Shet of Kim. Galang Kur Chelungton, Napin Yanka, and Tatan, near them, Tartan Toatan, Lagchasu, then the Guidatan, Along Kurka, Gikun Sukhchik Datan, Shila Tartan the Shago. Rating Sankan Hajitana, Conga, Jing Hinder Kansoni, Nayan Chi, Arkum Ding, Porta Jilang, Nikon in the Mugwark, Yung Ton of Course Grela. Tapurta Chutan de Warkum, the Sonja Rang Shung, the Inner and Dagger, the Chapter Mansing, such a monk shaking the Chashan, the Hachang Chino with Yakum de Nuching, the Warkum de Tanamoga, Jing Hindata, Yelang Niju, Hachanga Kachigay. Rating Sankan Hajitana, Chu, Arkum, the Sonja Rang Shung, such a so soon the Sonjanata. Morjing, Salukhsar in Zamtang Tajioni, Maton Tatsukan, Zamtang Dain, Gangser Tulori, Tavishin and Kahi Mato Lasuka, Seldom Mato Dain, Mato Kaskir on the Chersung Dangarang, Tantron Domotir Kazanojing, Tisan the Chi, Shian Nangra, Chi, Zimangarang, Dang Dain, Gangser Shangojing, Warkundi, Shuyaman, Dempresent the Shakurin, Kayardan Matam Zir Dingde, Ronium Shetuin, Mabjadarva. Rating Sankan Lajitana to Tirangam, Jigin Tizan Bandin, Nazing Old Worker, and Strunkala Pam, Hazum, Chebdi, Jimdumed Totam Rachingan, Dumder Nian Topa, Dimin the Chicken the Dancianani, Charson Baptic and Dumder Danger and Eatanani, Tirang Chit, Cabdal Shaken Jinu Ching, Chechaka Tintan Tang Sambi, Bondan, Yanishawaim. 태동한테
1: Dreamer,リマンジュや、ホチケスガディジェル。セロン、タモシ。オルゴジュナマルウェノマルカ。オルゴムル、チェソクニェンダイナレ。オルゴムル、チャーチー、アニーサドン。オルゴジュン、チャーチー、ジョブラソン。いや、タロチチュソナレ。ドゥマ、リマユンジュリ。セロン、タモシ。ドナ、ニュジュランテ
2: Denjik Zirzainari.

Yeah,

0: 다는 베이징의 디스로 제그니인.
1: 코르는 월클 알롱 팅게 디토사르인길.
2: 냥크나바 제주 대모이나 대랑나 쳇스게 다든비 체지기니 땅 야스게 당아비 체니엡질로 워스게 당아비 체니엡질인라 자니마리 총리 땅디 디토사 안젤렌 산나냐 버가스샤

아다든베 로어링아 로어링아

하다든비 체입 등인이 체입 제일인 와르트 상체만 친의 전례윤 한큰거 첨터 십실 산충거 설랑 중치르다 중화마망 진튼자 급제 노근 토르근거 제금송 주부자 첨당 총회 상친거 야급제 금 화윤 토산 즉진 소이라 첨터 십실시 십실 산충근 하지스 차흥성위 야급 넉슬 절랑당 총회 상친의 노르능 소불 캡들 샵시데니 대진 로중 조리랑 키제 캘리크 지스 이릉이서 십실시데 설랑 중치제 진금 저자등 진이 남아랑진 치톤 공송주 대진 노근 토르근게 진이서 이제 돈콩 송주 장동 토린 페이지 속에 니슬라 질은 심무 시퍼마슬 지금을 총대디데 샤베 니슬 년신의 년바등 삼칠등 진구 달은시 십실 산총의 단돈 청탈 십실제 우우는 자청 고십이인비 반디라 따기라 아나둔 대위증 촐기바마슬 리돈 돈출의 용어를 십실시기바마슬 청끌간처 돈토든 조유물라 대위증 따기 십실 산총의 난지단돈 통타와슴드 예둔그 집수 샘라정리 자청지기등 소익지기 라흐뜨르 네든자지르 문타드 근데 동화등 인능장가구니 진금첨중 제주세바등 마르그청위 첨술당 스지인조근인강 담보 제바 돈큘니 당 중앙근 탑지 고지 등 상신 등의 샤비 여당샤 돈추시기

이런 거 럭신 된지나 영 조금 총총 창마급 제금 만주와 나르집과 농아 마르크라 님비 워까지리 잠비 노다냐 중아리와이 리엔 형님이 조금 총총 소 드나 슈닝지나 당디 나 총시비가 체크 찬총 승부나 고지오 노가 리스틀린 다 창마 아르디 즈기 치중 조주이 리엔 당디 나 총시비가 체크 림 층가 능아 조기 드긴제 당디 파 가르제 리엔 비 스카이 콩 데 승부 제 뜨고 드시 요 리엔 형님이 조금 총총 소 드나 슈닝지나 당디 나 총시비가 체크 찬총 승부나 고지오 노가 리스틀린 다 창마 아르디 즈기 치중 조주이 당디 나 총시비가 슬림 층가 능아 조기 드긴제 티파 가르젤 리비 스카이 콩 데 승부 제 뜨고 드시 요 드나 조기 드긴제 르기 능아 영 실은 냠무즈그라 알라이 과즈기 치 뜨고 드시 요 찬총 니와 티파 가르지끄 능아 조구 총총 지가 하무그 시에 누가 나스텀즈가 박시 등 시 태웅세니 나스텀 서와즈기 치 뜨고 드시 요 아리 나스텀 덴지나 영 아치 니통 니엔가 로 치 뜨인지나 드디 누가 나스텀 유과즈기 디한신이 시종즈가 예빈 자니센즈 치 뜨고 드시 요 예빈 자니 덴지나 다른 거 파마 등 아 파마 를 우팅 얘기 니엔가 로 치 뜨인지나 드디 누가 나스텀 유과즈기 디한신이 시종즈가 예빈 자니센즈 치 뜨고 드시 요 예빈 자니 덴지나 다른 거 파마 등 아 파마 를 우팅 얘기 냠들이 찹실이 누가 시종즈기 디당나 보자 지면 시치즈고 노영 그게 가야는 거 공성 그럴까 봐 다 조금 총총 능기스 조금 총총 시초나 나스터만 인조 머가니 시중 로조 머가니 뜨무요카 더 인제나 파마가 탐 나츠코 군이 다 그게 회차 따조 가노가 카위 요과즈 끝난 죽거나 토머 시피 등 산초 다 그게 시종 로조 머가니 뜨무요카 더 인제나 파마가 탐 나츠코 군이 다 그게 회차 따조 가노가 카위 요과즈 끝난 죽거나 토머 시파 등 산터 시중 가게 모즈 냠터 찹실이 준데 탑 역시 그리 아리 뜨난 지티 참바르 비히카르 쿵거나 나총 시파 그 아 단디 인제나 쳇 꼬지기 됐더니 나총 잡는 거 지신 망아즈기 영 지중 우쪽 그 요너 데랑 같이 이렇게 비히카르 쿵거 끌음 더 질란디 갔다가 잡는 거 지신 적진즈 지중 우쪽 주의 디한신이 영 시흐슴 제로그라 시흐슴 르조가 노가 토머 시파 등 산터 시중 가게 모즈 냠터 찹실이 준데 탑 역시 그리 아리 뜨난 지티 참바르 비히카르 쿵거나 나총 시파 그 아 단디 인제나 쳇 꼬지기 됐더니 나총 잡는 거 지신 망아즈기 영 지중 우쪽 그 요너 데랑 같이 이렇게 비히카르 쿵거 끌음 더 질란디 갔다가 잡는 거 지신 적진즈 지중 우쪽 주의 디한신이 영 시흐슴 제로그라 시흐슴 르조가 노가 토머 시파 등 산터 시중 가게 모즈 냠터 찹실이 준데 탑 역시 그리 아리 뜨난 지티 참바르 비히카르 쿵거나 나총 시파 그 아 단디 인제나 쳇 꼬지기 됐더니 나총 잡는 거 지신 망아즈기 영 지중 우쪽 그 요너 데랑 같이 이렇게 비히카르 쿵거 끌음 더 질란디 갔다가 잡는 거 지신 적진즈 지중 우쪽 주의 디한신이 영 시흐슴 제로그라 시흐슴 르조가 노가 토머 시파 등 산터 시중 가게 모즈 냠터 찹실이 준데 탑 역시 그리 아리 뜨난 지티 참바르 비히카르 쿵거나 나총 시파 그 아 단디 인제나 쳇 꼬지기 됐더니 나총 잡는 거 지신 망아즈기 영 지중 우쪽 그 요너 데랑 같이 이렇게 비히카르 쿵거 끌음 더 질란디 갔다가 잡는 거 지신 적진즈 지중 우쪽 주의 디한신이 영 시흐슴 제로그라 시흐슴 르조가 노가 토머 시파 등 산터 시중 가게 모즈 냠터 찹실이 준데 탑 역시 그리 아리 뜨난 지티 참바르 비히카르 쿵거나 나총 시파 그 아 단디 인제나 쳇 꼬지기 됐더니 나총 잡는 거 지신 망아즈기 영 지중 우쪽 그 요너 데랑 같이 이렇게 비히카르 쿵거 끌음 더 질란디 갔다가 잡는 거 지신 적진즈 지중 우쪽 주의 디한신이 영 시흐슴 제로그라 시흐슴 르조가 노가 토머 시파 등 산터 시중 가게 모즈 냠터 찹실이 준데 탑 역시 그리 아리 뜨난 지티 참바르 비히카르 쿵거나 나총 시파 그 아 단디 인제나 쳇 꼬지기 됐더니 나총 잡는 거 지신 망아즈기 영 지중 우쪽 그 요너 데랑 같이 이렇게 비히카르 쿵거 끌음 더 질란디

0: 바롱 러르레
1: 좀 말이 샵죠 안 러르레
0: 전 개근 빠진 러르레
1: 능 허리 튼튼 안 러르레
0: 접어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참플시니 러가가 다드저 센저러워 가스셔
2: Kukdu sir gijayon, kumun ngur gijayon, kipatun gijayon, zuyun.

야 녀니비 듣고 청송초 실년년문디 당양 당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찌긴지르그나 시기땅나르 알랑그 지츠라 가신오노그 듣고 청총치 한나 차가랑이 습된년게 요라 님비 쇼르데 데릉 쳇더고디오노 실년년문데 이고즈급 정중아 리와이 디 한치니잉 듣고 청총치 촌나 하는게 실러그 잠치 효과라도 요나 포우자르지마크나양초 포우자르지마그 조기 디긴지르그 런즈금더질이 됐더니 조코총총 망아즈가 럭체크나초과 리드나치 슈닝지나 조코총총 월라무 롤마그 랑노그 실러 워무 총총세고노 실런데 시기 년주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나 지 조금 총총 너무 조용하게는 뭐그 시라 뭐 총총세고노 진리 년당날에 조금 총총 참마그 예 고지가 정말 탑타 그리 다가야는 그 공성급 가운데다 하는 거 파사 파일라 송나 파사 파이 근 지중다 하리 와즈기 그리 나 파마등 산데 하는 거 파사 파이나 하정 적치노 그 실링 시가 망아즈기 그리 다 참마 예 고지가 정이 아 파마 탐지게 영 갑통디 가츠오브야 만즈마 초랑니 키시노가 다 나스템 할라영 까멍르 시에파 당회 켈 단달라스과 망아즈기오카 다 랑랑근 조니히타라 랑기 히노다 탐질 랑거워치가지 수브주다영 시가치너 리 슈니치 까멍르 참바즈가냐나 땅아 텅디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은이와

chim chong chong ngu lai ha lo lo khong hai o ye na go o ye la hai

다니다 뭐 그거 어 신청 처음은 즉 신청 샹간 텐도 치치즈게 주께급 잔차도 응어리 조카선 대랑 샹도 모마스크나니 샹고인 조 촌도 응어 과트이야스 다니다 어뭐 그거 니게 안 그렇게 치티노 뭐마 잔찬 잔나 도모 즈고크 딘 잔찬 더 메나 응어 샤비나 치치 마르즈다 당이 주샤미히 치니가 야라 로아나 소라 아 로아나나 아크타요 돈다 참아 데코자 디다 치요 주샤스 단단이가 야라 로아스크나 손다 아크타즈 총 된다크니 아크타 초마라 호라 응냐 줄라 뜻손 된다 아크타 마라요 진야 주 치스가 뜻손 된다 신티옹 말라서 손 후니다 응오스부 참아 버시고 사줄까 워체와 승고 톰바이 원정아 증고 톰바이 워청와 아미냐 지트겐즈 더니 버시고 너 근다 스만 드순 콰즈먼트 마라 시기 좋고 에다 사바사주 뽑드는 때요 시탈기 시기 좋고 콰트 니카르크가 마폰스 간다즈너 니카르크가 렌치노 와즈간다즈 더니다 악타고 오 신청 처음은 듣겠어 신청 악타 치쳐즈게 중국어 목걸 어 녹화가 데모 또 참만 거야 초카르송 데랑 샤지나니 상고엔 저 천도 응어 과제엔스 된다 샤트 아샤 악타그 넌스 제비 오딘나 고나 니니 목커스가요 도과나 도과 데모스가요 어 당이 조샤 무히 진이야 조선 부 야란 조라 샤 아무 초초 조라다 디다 진이야 조샤 된다 그 조선 부 샤 아무 초초 손다 된다 악타그 샤 아무 초 말어 오라 그니가 조라 뜻 된다 샤 아무 초 말어 왔더니 진이야 조 치가 뜻 된이요 신경고 다시 기다이 마사 사존의 훈이다 응어선부 참마 버시고 사이줬고 워체와 증고 톰바이 원정아 증고 톰바이 워청와 아미지 트윈즈 더니 버시고 샤옹 총으로 응아 근다스 만득순 콩아즈먼트 마라 시기줬고 에아다스 마사 좀 뽑드는 때요 시찰크지 줬고 콩아도 니카크크 맛봉스 간다스느라 니카크크 렌치노 와즈간다스 더니다 악타그 아 샹우충 러가 가 신청아 레노키야 응고 먹거 로과게 되면 너 참아 신청 거 과정레스 단자 샹우충 총거 오 신청 처음은 듣고 다 악타 철급 신청 소통 버시 철급 싫어 요라 선 총스 드니타 버시 럭소스 이셔라 어츠 갑데다 악타고 파르모스티코 신청 존나다 크리 어츠 런덥진다 초사지 드니다 신경근도지 악차 칭은 모마사지니 드니 악차 이 초사지 모마이 드니다 아 신경 너니 마사를 샤느리야스 든다 악차 쳐즈그레스 너 샤브제야라 조사라 샤브제 마란 조사이너라 하스런 조군 하샨다치 초샨도 무첨부스 긍안도 무냠 초샤즈 사후크스나 냥치도너레스 든다 악차 오 더딩거 드나 초코마송 신나다 샤너즈 다니다 신경 제가 이렇게 가나 크라송 할다 이 조건이 사군이 이 조셔야지 다니다 아 악타가 야야지 신경 크리 이렇게라 톤스 이렇게라 톤스다 신경 된다 악타가 당이 주사지 신경이요 든든히 마사를 샤너즈 악타가 영치즈 그랬 된다 신경 너 샤브제 야람 퍼사라 샤브제 마라 퍼사이너 치 초노모 샤 쳔부스 강안도 문냠 초샤즈 사오 크즈나 냥치당너레스 드니다 악차 치샤노 오마 딩거 드나 초강아송스 나다 샤너스 든다 신경 칭아야라 런고가나 크자다 니초 카침 특숨 주고야 든드 니초 카침 특숨 주고 차츠크다 칭아시나라 심너라 초 세명 치부 치부스겐스 든다 악차 야지 신청 크리야라는 거 가나 크송스더니다 야 땅이 주사지 아레마 카침 착숨 죽었더니다 신청근도 아크타 치샤 고총아 샤고 샤 쳔비 라마 초레 신청아 허송 뜨지 샤 포르고노 총아 샨조이 라마 초레 신청아 허송 뜨지 다 아크타 치발모티 투나 죽고 니 카침 지마온 지마온 죽고 그랬더니다 악차가 카침즈가 요과 요과즈 그랜들리 바르모치 츠크 토크지 토나타 츠니 신청

된다 악착 어지디데 선노다 신경 얼도 마마즈 그나나 아야라 깜부즈 그노 디나 안주 선스 되니다 악차 르츠와왔다 다 초레마 고즈 니초 사디즈 되니 신경 근데즈 라초고 고체사 카마라 고르죠너 야란 주호즈 되니다 악차 야란 주너라 락 조 카 토그니 그란 주 마트스 되니다 신경 로르지즈가 로르지즈가 지스가 고왔다 디지니잉 니탄스 되니다 악차가 중거든 쳐즈겐즈 아니 신경 근데즈 칭아 님총샤즈가 이거라깐 부스긴 합치기던 다른 하나마 치르송 마라한다 나 흔주너 되게 당한이니스 드나초 고든차즈 나 샤즈가 로이즈가 문제나 칭아다 시차리즈 시차든즈 되니다 악차 다초 치 여러 하나마 크나다 알아줘 마라한다 칭주너 되니다 신청 악차 칭아 나나 초 칭아 칭아 프라스 개통아 드니다 셴나 프라스 개통아 야라 아나마 칭 프라통 드니 마르오브통 드니다 나 라주 야라 아나마 체르 소마라 호라다 라주 치그 송다 나 흔존더라 드리다 치르긍아 수즈 드니다 악차가 뎅근도디 칭아 송 프라스 개통 셴나 프라스 개통 다 야라 아나마 프른다 초라 셴바니 디송 제네카라 아나마 프라마트바 당오 마라송이 슈카카사 도크 제비 제레 우츠 드니다 신경 된정노 마케이 악타 주체스 마이너스 드니다 아 악타 드진더 나 추샤노 따라 야라 하나 마치 프리드니 야라 하나만 프르마트바 따로 쇼과 카차 도흐치 제비 찌간다스 드니다 쳐스메요 에이 가나샤르 프라스 드니요 Чем мази оливц? Да не ям джуасм. Эй, кана шачас хук. Да ям чем мази шараут. Да не ям айсм. Эй, кана шачас хук зе. Да не та тоз да ям чар. Мази шараут. Да не та синтёнг дзен. Акта чи шуква чигдун та маракута. Чхмену та яракута. Ничо чхан джуаз. Акта гмо ма чхан джуан жирдоли. Шуква чигдун та маракури. Чхмену та яракунора. Синтёнг чигмену яракурдун тора чигтанги ацатрзг актаг нинига чатангта сале хандас тани шинтёнгэн дэрзэнэро шинтёнгэ лоти лорин станжгмин донте донри тэги лавнск тани зонта шинтёнгэ аджазгара чицазгамик нанахтым шади чарсун цамагвартын чи

야니니비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슈닝이나 보자 겸그 강진나 총차버게탕아 콜로노가 시흐쯤 시콜랑 바시고노 안데인이나 총총신 다른 종철 머리 홈정 등위 토치긴 전자야 바그 좀바포 남그른 소모르 대나 남그른 소모그 시콜라 치긴 과요크 아지 인디신 유엘

0: 看比西穷连心
1: 擦如意当地了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比而当坑人
0: 拿出拿出西比尔嘎擦的人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층이 동점의 닌조랜타 더나 두고 총총 청마가 가야는 거 공성 시제 부즈그로 터비자 히몬덴시 아리 더나 텅디 나 총시비가 세그 좀즈과 등도 좀바 포자 이미 좀증간 크와 사리아자 히노르 투인 다스클로아 시글로인 제치브 다스클와 근적 세랑 손머렌치 나 솔림층 지마가 투니 양치르티 유일 더나 니쿠크데 무시

ཁོ ཐེན དེ ཉན དང ལོ ཐེན ང མ དང ཉི གདར ན ད ཤི གེ ཉར དོ ཟ

0: 모두 송그라나 크리
1: 네리
0: 좀 토팁 그 특을 돈승 그 남뚱 그 고득 샀던 걸라 근데 단지 또 전부 송그라나
1: 네리
0: 어다 나인지나 도치인지나 다 로름이야 계기긴데 뭐 네 그 일단도 소총 도름 니야가 사템 들어갈라기니다 고이든 좋았던 단단 거 좋지 도착할로 소총 걸로름 니야가 소템 대인지나 디트나 춘도 그 소총 좁히고 그러는 거 손친 좁히본 디트나 다 이제쯤 거가지
1: 네리
0: 말하기 전 바가 다 좀 이게 차라
1: 겨려 오는 어디
0: 그것을 겨려 오는 다 이제쯤 이제쯤 그 손친 좋아요 내리나나
1: 네리
0: 다 합뜻 소는 손친 좁히고나 디나나 이제쯤 그 손친 좋아진다 나라
1: 들었다
0: 엔다타 이제쯤 더겠다 이제나 합뜻 소가 남동가다 야차가 하죠 야치 자신
1: 네리
0: 너무 쓴다고
1: 네리
0: 엔다타 나마가 종성아가 사태통 니가 데리 용나 쩔다 카톤 되는 걸 사태고 나한테 그 고도 셨던 거 되나다 근데 먼저 또 치고 좀 나네 된다 나다 저다 우리 계획 나마가 쳐 전나다 단저 좀 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계획 그 사회에서 치겠다 셔 지질란 조고 그고 나다 좀 더 우저 쳐다 그모
1: 어디
0: 다 진저 좀 들을 거는 건 이제 나치 망스 좀 망탕 치 좀 치치나 연나 치저 빠탕도 좀 치치나 yana cho jusha tungla kwa batkinos kono ta dortelo na girdinga ta ota injastum drita ma ko chelo che chi kono ta nangir ta chda ne ngoma do injina joshon nga ga ta sati tezo chunjina chakang ga injastum dra go chum ga ta pachil mangnyong mena khir tangkha ga sinchin da mudong ne mo
1: ngari
0: de ta na kap thote ta kai girgin nam ba ge na ta chi wo chum trita chi shawa lang ge thawili de khit ta na ta injastum ta charin ga ri zu ta chi mara chi to ne jak ta na ra ata chue me kendo chepo sam no tomo yona ramo
1: te
0: tamba sura yona ramo te ata khardang denan ta gege nam ban jin nara ta ngi sin nara ngan gan tshi zan tang gatu ni ta o ta ta jertsum yin nara ta da ngi ur ta ta nan ta le chur la an di no ni ngo ma sen ta ka ek sa win zu ta lo ma ga jelan jo ku ni ta da chi chu chen ta na ngi ga chu da ne
1: ri
0: ti thu ni ta chi ka ek hapte ko thuk lom sum manga de chi ti
1: ri
0: lom sum manga de ta lo ma chi 아제 그 손 잡대 공은 아장에 온 거다 내리 그치. 소름 니와도 각성되는 건 소름 니와도 소 순진이나 그치. 소름 니와도 그 가이 그 섬승 그 그 섬승 자린 가리드 아제 그 일단 좀 최전디 소름 동우가 와장으로 고목 그치.
1: 그래.
0: 소름 동우가라 아제 그는 그 장도. 너는 니와도 나 시라 가이 그는 어떤 너가. 일단 대원이다 진짜 길긴 그 같이 도큰도 치지 뭐 마셔나. 치 다음 춤으로 저기 있다. 도마르가나 년당노고 속큰데 영치르치 도마초이지다. 치 영치르 법적통 니와이는 니는 그 도마치가나 희마 마트노 희샤컨 땅 그쪽 오트이지.
1: 다리.
0: 나당이에서나 나른가 삼나치 계기니 그 땅이어터 치 삼노통고니. 오마시나 땅 법적에 터비나 정만노 좀 땅 법적히 메일한데 아주 좀 드려야지. 다치 난 총다 못 메일아.
1: 다리.
0: 텔라 통체리 텔라 예시벨이 원하시나 진원이 사군 그런 자고 도마가 질라 뉴르튼 조군우 희샤컨 땅땅 거거든 누노 다타 다자 난그르치 타탑 거는 거다 저 타탑 마치바진 저튼 도게 다 다타 신저스음들이 타치튼 데히트 군어데 쵸타 세죠 감을 자라기 계란아
1: 가지 네리
0: 아는 건 남진 거 터셋 땅 터셋 터때 요너 다그 다자 게겐즈 게나타 삼도 누나가 다자 땅저스음가 개체는데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다든비 체입 드니니 체입 젤링이나 와르다 상체만 친의 젤레윤 한큰거 첨터 섭서 찬충거 살랑 종치르다 중화마망 진튼자 급제 노근 토르근거 제금송 주부자 첨당 총회 상친거 야급제 금 화윤 토산 즉진의 소이라 첨터 섭서시 섭서 찬충근 하지스 차흥성의 야급 넉슬 절랑당 총회 상친의 노르능 소불 캡들 샤프제데니 대진 로중 조리랑 키제 캘리크지스 이르니스 섭실시데 살랑 종치제 진금 절사등 진이 남아랑진 치톤 공송주 대진 노근 토르근게 진이소 이제 돈콩 송주 장동 토린 페이지 속간이 쓰라 이런 심무 시퍼마슬 지금 총대디데 샤베니 쓰는 년신의 년바등 삼칠등 진구 달린시 섭실 찬충의 단돈 청탈 섭실제 우우는 자툼 고십이인비 반디라 따기라 아나둔 대위증 촐기바마슬 리둔 돈출의 용어를 섭실시기바마슬 청끌간처 돈토든 조유물라 대위증 따기 섭실 찬충의 난지단돈 통타와슴드 예둔게 체입수 샘라정니 자툼 지기등 소익지 라흐뜨르 네든 자지르 문타드 근데 동화등 인능 장가구니 젠금 첨중 제주세바등 마르그청위 첨술당 스지인조근이는강 담보 시바 돈큘니 당 중앙근 탑지고 등 상신 등의 샤비 여당샤 돈추시기 다담비 지지기기는 총회상친 총돈 텐닌 조르베니 쓸다 나소진 세스군요 총근 렌진 그거들 셰퍼 마스탄 토아당 총수가 노이 흐체와 수게 리르간 세비체다 총회상친 총돈 텐거 중국 월릭 사든 등 수당 선나수구디 최송 클레니 등 냠데 시대 보바 쳔빈 초십 등 원라럭들 등 원라 초다시니 캬들 등 주빈 총은 그 마후인 돈 틀시 Yankalanji, Ditu Sanjisha Sarson, Lentendi, Zomdriba, Hamu Terang, Zomdring, Ankarwa, Sonam Terang, Tomu, Chil, Tarkilwa, Duji Terang, Chip Tarkilwa, Ranjak Terang, Sonam Rinchin, Tsengwin Yagitin, and be Yanam the Dumbai, Tadi Muki.
1: Tun Gil Pei Kinche, Savala, a danger Yartun Kinche, Ramanjayan.
2: Ergel tüm mıksır çıgın yakın arın yıl son bir koca. Çamçı.

0: 你个子，我这别比这些，是不是啊？大约的这点东西，那么的那些话，别人就是你那么的那，起码别人就是有的，完全没得那一种，别人就是的。你他说提前找我签名，就是这个干的，就是的。那其中就有，你别说你个地方，别人那里啊，可啥子个女的，那可啥个啥子个事？啥突然之间，那啥个事？啥有啥子个人？你这个啥子个牛马牛的，你牛说的嘛了？
1: ཁྱི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키라고 뭐 규테랑으로 들었는데 니들 간다 회의 건데 산악 통나 람즈 건데 오야 얼고 니르다 아니기 마치 니르튼 거면 니기 테랑 탑히라서 장고가 중앙사 나가니 니게 반 삼니 어떻게 니기 스키즈 따오게 아니기 처스 우람 통 자산이 테랑 오미 샤티는 냐람 니기 인직서든 건 건데 다트모 옛날 쫓아 오니가 통스기 온데 통스기가 밤디 쪽 밤느리야 오야 통하 오니가 리스기 옛날에 리스기가 거디 거느리 다 저이가 어디 치라고 대로 세고 잡히 저거 저거 치사들이 잘명사들이 자식사들이 자몽사들이 무슨 소리 그랬단 바다사들이 니게르 그거야 투사들이 출고 삼서 그거 메롱 요사 저거 삼서 저거 그 알롱 요사 추첨 터근다 바오사 자식 제냐 오사 자로 장게메사 시골로 녀음게메사 무슨 부글은 님은 사들 당녀 정신이 막 사들이야 바치 치라고 따라서 코르고 아랑 오미잔난도 혹가서니 오 메타그니는 그라 아니 근데 니 녀그랑 마르나 니라랑 마르타 눈데 아니 비샤케 엔드 머고치케 엔드 머고게야 추니기 고미 비샤티그네 간자가 이가 뜻도나 추치라고 추가 따츠로글로 온데 버려 과타노 합자리나 란저샤고 맘녀자 남녀카 마자지 쳐자나 잠바 마자지 추가 때로 후자 자고 집살로로 올라온데 무슨 바이달 어떻게 합게 아이너 가야다 감다가 사티 뜨고 확치그래야 마캄 쳐서가 추나 녀자간다고 마쳐자고 온데 무슨 바타고 온데 따츠 추므리 따나이나 아니 하루 고호스는 살 고랑스게라 추사찬도 여사요시 사차즈 어인 오야 뜨그서버스 약고 잡라 인중아 땅어 마셔나 쳇고는 마림 켄근드 기즈라 결혼근 쳇고 사들이 초덕근든 고르 사들아 쳇고는 마리 희저즈리 두문난 뜨글롱 두문 과타나 마타서 쳇기 쳇기리 쳇기 고지리 뭐 거바타 소람 손타네 인난 뜻 놈이 그냥 총왕아 줘요 땅난 뎁산 보그니 마운데 하니 노미난 디건 촉심스게 야와 거들이 다 출근한 아직 유지더라 아니 그때랑 쪼껴 시원상을 못 타르득 자건데 막 근금 돌아라 라즈 그 다음 밤에 등금들 뭐 실은 다사 돈디 주사잖아가 여사면서 사투는 사투나 여사 지금 사진이 근데 사득 좀 당하디나 쫓같이 들어대 홈에 그 덕구르 뭐 마페메 초치는 곰마록다 초르곰 미르티그지 차다다 뜨기 고바지 다 때랑 초실로 지모실로 지무샤지 차다 때랑 잠치로니가 혼나려 하니 뭐저 때랑 뭐 미샤디는 소스크 부스 이다네 다 가샤도 쳇게리드나 아니기 쫓자고는 더 쫓쳤는데 또 메타나가 견디더니 마츠스 동안 교고서는데 마롱게 파카서는데 주사차도 나 예사치 메사드 쫓다가 제게다 쿨그나다 저 이게 요제게다 아니 악섬 뜻섬 토트사도 쫓뜻섬 선 이거고니 등리드나 규공지 거서반데 아니가 랍삼 보이 통용나 마라 쫓쫓는 저거 가샤도 먹쳐 근데 카조 거즈면서 좀녀더리 좀된 바드긴 사요 그때랑 챘는 뭐든 챘아 된 이놈든 치마 된 너만 가챘아 된 비츠그거나리아 사게 가챘아 님 이르란즈거나리아 가니 오야 티스토 버튼이 따서 중앙이 버티아터카루 챘거나리 속아상 챘뭐 묵챘거나리 막서 죽거바는 롱이 따마티 공아르챘아 저거 챘마동 공아글어스글린 오야 따서 추므르 나가글론드 므르브가 아다노가 따서 너급 챘타제지즈메디 니스타 쿄리그르냐 맘드 디즈길라 다우 차랑글라 파코 디즈길라 마후브캬 트레샤 송나 무브캬 이가 송나 마르캬드 문은 고사는 다니르 다글라 근치그넹고 니츠 하르츠 고 허르금 다크르즈 마라 나서츠 거르겐든 캬크르즈라 테랑오 미캬디 툼반드 무즈그 나온다 사샤 에사 메사즈 사슈크 다사자 메사즈 쿠테니 사즈 송타가 디나

1: 저천군나 으시 레타란디 카탑신 토니 카탑신 메라즈고노다 쵸크게 컨즈네나 다통탄 초네 예나라 오야타 티나 크게 청나즈그라 티나르근데 스크고니 오야 테르냐 마하치니 넝냐 마세치니 피티티는 이달리 데오 캄능 이달리 데르존데 도컨다 컨즈네나 당가 셈싱 그 트린 어름싱 그 트인 야 더신노 하치니 쳔냐 초네 예나 오야 나르 르크슴 치게 트그나 갈로카 컨근 자리니 쇼롱스틈 도가 트그나 즈소그 컨거 사리니 오야 초스나라 나즈니 이달리 타즈나라 가즈니 이달리 데이다타니 오야 다치키 쇼코이나 마투 타투 가투슴 토스 토파 게쿠고 마더 타즈르 가즈슴 스스 스르카 가투고 마티 타티 가티슴 티스 티카 사타니 쳔야셔 쳔라 마타나 르즈 용고 나탑세 마티나 르즈 용고 아라마 나타나 르즈 샬리 아침 타침 가나 르즈 강아링고 그 찌드기니 쳔이고 그 탐즈기니 쳔이가 나 마타나 르즈 이고 아시가 마초나 르즈 이고 나도 건다 타카나지나 나 쳔고 탐컴 쩌무니 니샤피 냥토 마루 이달리 쳔야 야스 쳔나 그 동시니 시토 쳔나 쏜도 이달리 니샤르자 우트메니 사스클라만 데세아노 지치고니 쳔이기 도드근다 데켄 뎀지기니 예세노 데이터나 친이가 전나라 야지 카블릉트나 나 야투스타우 카카인 마틴조 테카인 나 전나라 라마 측성 치인 저거 카톤 켜인 나 게 뇌인 하마 티인 야 마리아 티탈리 데 초급 정거 조지지 아마 좀 쇼가 마지지 까차 멍아샤 코크라 테이나 한 마르 오야 저 자툼 세트 야큼 커커커 제제이너리 세툼 타큰 다바 담고 담고 제스이너리 대토네 묵색 그 카우니 나빠자 코나 오야 습은 세조나 하는 말을 더그 중그다 카드 레뉴키 지그스 스트라주케 세조 더무스가 너샤파 습은 죽었으면 넌저 특소리 인저었으면 에세조 다더이
2: 레토 바나바 코니 즈와즈 글란디기 교파드 탄디기 달리 조즈코 샤 타그즈 고한타 디나 순이 인더지 그 샤눔 게르기 남바 그 공근 단식관도 선보 신우 그 가장 아직다 dancing on the tone de na daki gayare kge chopari dancing on the new ina sabshak selden de kge joyari ti thoni dancing on the samba ina yang chib jari kge gzawari to tarte nrjik shandum gerki nam bi karma ater go ina thomri gi chin dancing on the tone daki gaya chopan de nrjik shandum gerki nam ba gi shinu go katang achikta dancing on the tongo taki gayan de nerjik sandum gerki nam bise nu ga katang ina arga tang tang chung jag chi gu je arga tang tang chung jag ni arga arga tang tang chung jag jag chi gu arga tang tang chung jag jag den arga tang tang chung jag sim ma gel che re din ga chin to yi ka tang arga tang tang chung jag jag den da chi ga ma yi ka tang arga tang tang chung jag chi gu je lang ji ge ji ti to ke re na 而各等长的冲我就这么对的杨参的那点个人家是安德的你哇他不想谁是你的所以那就要的那是个山东给给那边是那个干正的那是个山东给给那边的那个人家是安德的你哇他不想谁是你的是那个干正的那而各等长的冲我就这个你而各等长的冲我就这么对而各等长的冲我就这么对而各等长的冲我就这么对而各等长的冲我就这么对 你能够请托于家长各等长的冲我就这个什么的请我们一家长各等长的冲我就这个你有能力个这个地图可以呢而各等长的冲我就这么对的要听到他们的那个是那是个山东给给南巴个啊担心我这个什么样就家那些那个家长的其他那是个山东给给南巴个担心我这个什么样就家那些那个家长的呢而各等长的冲我就这个什么 ᱟᱨᱜᱟᱫᱟᱝ ᱛᱟᱝ ᱪᱚᱝ ᱚᱵᱡᱟᱵᱡᱟ ᱟᱨᱜᱟ ᱟᱨᱜᱟᱫᱟᱝ ᱛᱟᱝ ᱪᱚᱝ ᱚᱵᱡᱟᱵᱡᱟ ᱞᱚᱵᱡᱟᱵᱡᱤᱨᱮ ᱤᱱᱟᱹᱝ ᱜᱮ ᱪᱤᱱ ᱛᱚᱭ ᱠᱟᱴᱟᱝ ᱟᱨᱜᱟᱫᱟᱝ ᱛᱟᱝ ᱪᱚᱝ ᱚᱵᱡᱟᱵᱡᱟ ᱞᱚᱵᱡᱟᱨᱟ ᱪᱤ ᱜᱟᱢᱟᱵᱤ ᱠᱟᱴᱟᱝ ᱟᱨᱜᱟᱫᱟᱝ ᱛᱟᱝ ᱪᱚᱝ ᱚᱵᱡᱟᱵᱡᱤ ᱥᱢᱟᱞᱟᱝ ᱡᱤ ᱜᱮ ᱡᱤᱜᱤᱛᱤ ᱛᱚᱯᱠᱨᱮᱱᱟ ᱟᱨᱜᱟᱫᱟᱝ ᱛᱟᱝ ᱪᱚᱝ ᱚᱵᱡᱟᱵᱡᱟ ᱪᱤᱜᱤᱪᱤᱨᱮ
0: Bikang tang zang wu lin chong bi pa mi ji xeb zhig nu ru xirub za ji gamar ji rin chig bi zhung rub ji glor bub ko ma
3: Ja shil cik u ma li thong bi nyang zil jim jim ra sher bu Thom chin dari xig jin da lang wi parkil ji rang dang sh nam bu
4: Thom chin dara
5: Ya nyang ni bi nyang kun zhog bu nam ba Tsamdani alawa pwaabchaka yangchung nata sergunuga hamangla nye muzi tenambi nyelimda gojishio bi tsangmi nyamsa jishu.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무 아망르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르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토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자치 대비 냥큰족부남바 제르가 촌제나 나츠 어롱슈크 사찬데레 더르체부치누게 세무거르게히누첸게 어롱슈크 차나랭고누게 냐하칭가멍게 슈닝아치 냠흐치게 화롱어종아 망출러 제츠르 츠파게랑비 살라라 세르고누게 제르근달라 센신낭주일

야녕니비년큰나반쪽남바다영디초끄흥게디릉게촘친더라글렌친흥똥침드니죽아자드치친담고년큰쪽부용게디어젠등아초렌친들라트크르등우자초르긍릉능노영치르과친치시바진 데릉글렌친데 체릉로마게 좀지일데땅 체적게 년름데좀바긴 레친디 좀진간크르바 체릉자키땅 스타클와 시글루 체초스타클와 아근적 체릉땅 손마른친흥니긴 지금터 청미 삼툰의 예신된 잡이 자키 몬덴시

야냥니비두고총총초실년문디당양당주위나총시비가츠그찬총동우조기징길그나식당너랑응지츠라가신오노그두고총총치한나차가랑이습된연게요라님비쇼르드디릉체더고리오노실년문더이고즈그정중아리와인디한치니영두고총총치촌나 랭게 실러가 잠치 효과라도 요나 포우자르지마크나 양초 포우자르지마크 조기 디긴지르그 런즈음더질이 됐더니 조고 총총 망아즈가 럭체크나 초과 리드나치 슈닝이나 조고 총총 얼마 조마글랑노 그 실러 워무 총총세고노 실런데 시년주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나 지 조금 총총 너무 조마글릉 뭐그 시라 뭐 총총세고노 진리 년당날 조금 총총 참마그 예쁜 것감데다 하는 거 파사 파일라송나 파사 파이근 지중다다 하리와즈 예끄리 나 파마등 산더 하는 거 파사 파이나 하정 적치노 그 시라 영시가 망아즈 요끄리 더 참마 예고즈급 증이 아 파마 탐지게 영 갑통디 가츠오브야 만즈마 초랑니 키시노가 다 나스템 할라잉 까멍르 셰파 당회 켈 단달라스 과 망아즈요카 다 랑랑근 조니타라 랑기 히노타 탐질 랑거워치가지 소브주타잉 시가치너 리 슈니치 아멍르 참바즈가냐나 땅아 텅디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은이와 티바 가시키능아시가 투쿠총총 지가 하목시에 녹아가 나스템 버시 당시 태웅세고노 진디 신년 유엘

你青葱葱我来哈喽落空海我也那个哦耶来

乐洋洋，脸皮。

리레야 오에 둥라리랭고 랭가요고 둥라리레야 워카나도가 둥라리랭고 쥬무

0: 조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이너레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둠 얼고준 차티인 조버섬
0: 야 다롭지 주소너레 조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점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종
3: 어종스타회 아피 지노르인
4: 흑샤빠 퍼위 덴차인
5: 네 예저 원이 간저인
6: 종보 청청토

야 녀니비 두고 총총소 공닌지나지 지크르 함지기시 노가 나르탐 버시 땅시 태웅시고노데 년땅너 슈닌지나지 근초 지크시 노가 시중 예브진 자니세고노 니냐나 땅아 지티 참바

야니니비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슈닝이나 보자 겸그 강진나 총차버게탕아 콜로노가 시흐쯤 시콜랑 바시고노 안데인이나 총총신 다른 종철 머리 홈정 등위 토치긴 전자야 바그 좀바포 남그른 소모르 대나 남그른 소모그 시콜라 치긴 과요크 아지 인디시니엔 유엘

0: 看比西穷连心
1: 擦如意当地了和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比而当坑人
0: 拿出拿出西比尔嘎擦的人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층여 동쯤의 닌주그랜타 드나 두고 총총 청마가 가야는 거 공성 시제 부즈그로 토비 자히 몬덴시 아리 드나 텅디 나 총시비가 세그 좀즈과 등도 좀바 포자 김이 좀증간 크와 사리아자 히노르 투인 다스클와 시글로인 제치브 다스클와 응적 세랑 손머렌치 나 솔림층 지마그 토니 양치르티 유일 드나 니쿠크데 무시

거고 이생거 다 특가라든 또 쇼코리 자식인지나 다른 거 진라카니 자치심치 담바가 진습고 인근도 근데 크기 크주라 영아 자치 된치 담바 용땅이 돈 줍고 크주이다다 그제다다 다 다른 거 돈도 근데 특가 제누고 고콘지나 줍고 다 그전 사가 자침 건강하지나 다 동안 뭐 진튼 자크고 뭐든 첨종 돈튼 직통 니자 직승거 그다음부터 따라다더니 다 알람콜라 스콰코리다더니 돈독도 쇼던나 게티 돈독 쇼노도 추어런 거 인근도 있나 인치그미니 다치 예젠바 바로라우 대용던 그게 아미 호던나 다가 미춘거 찾자던데 그게 만나 죽고 그게 더거지니 다 맹크라던 다던 리스칼리 마트노가 때이나 죽고 다 정말 그게 인간아 그거가 지정거 용던다 그게 인근도 그거 라카나요나 영 그게 인간 그거 누신거 다 알람콜라 용던다 정말 공니션 누가 용던 총디가 연구라 담니온도 잔추 연구라 속가다 약티케나 용탐 상예 현자 조창 현진고 너무도 용탐 크기니 연 크라용탐 니조나 다 크기 용탐 크고누 인근도 정말 용탐 크기 미누가 차림 근능이다 잔추 연구고 있나 좋고 총리 연구고 더가 잡코노니 용탐 진승자다 좋고 그때 용탐 더가노니 진승자 마트바다 델리아 가스나 다 용탐 크게 니 아랑탐니 용탐 인간 크고노 도무즈라 다 젠든수 흐수 따따도고터 따따승 그 돈드근 디라카니 온따 돈드빈기나 따따승 그 돈드근 더 쇼누고 크르겐근 흐수 크르고니 마츠 따따승 온따 첨큰 그 터크 조거리엄 크르게 자치 든체가 온따 친츠 그 인근 따도고터 크르고가 게 마츠 크르게 크르게 알은 크르고 코누가 알은 쿤데 온따 따땡크게 닝고는 따도고 더 불메크 게 마츠 크르게 코르코누가 알은 쿤데 크르게 냥토나메크 따따 온따 젠바우 돌지세 코누는다 냥토나우누가 쳔거 따따승 온따 크르게 Таманих самбаму инжинаю тагай тонтин чихтун нибжара объект датуна тан дагнони ертенклинуйна алонкуркори сун джамджу тончин шонгдали парола нопара тамта чонтагна жетен саута юнтагай джамджула денжих корка чатмрата тасынг тухама мочинтин жакып ка монтин чомнёнга нона танклиюнуга тонтин датга жерзунда та кирги юнтагай чинцура та ингин жатта сума харса

0: 초랑게 산이 뜸으그라
1: 레레레 거든지 야냥카나바디나 때랑 거 참총 땅 졸음 걸 했는데 나 다소마 공이 남 소로 얼그랑 좀 클럽 끼는 종마망 참 큰 거 참 큰 생활로 맞을 다더니 다 끼는 종공과 공들이 쇼누가 점질 돈 치는 쇼무 지그 다도 독수고 니기 소소근 간치그 저지 디코니 주디네인데 대단하다는 다통 다타고 그긴 림들 돈친데 다 사차 강땅 긍즈기나 녀스등 스즈기나 너무도 흉 마스바 마림 틀 마스바 마리 디싱 나치 젠등 초하고 초니 뉴르트 그기 디탄디 돈능 라츠친 이줄 허코르트 그기 야치 칼로아나 바긴 디탄디 돈능 이준데 하진 까치 부리 다코인 주디나 같이 그 타니 창통에 농 코르코르만이 노 농 코르코리 창통 문인노 닌카긴 안에 농 코르코르만이는데 다 정말 희너리 디안치 그 다코인 주디나 대랑 그 조이젠데 나니 샤누 롱크르즈기 니나 그게 롱크르데든 레오근 로드기 차츠가 접주 양나 롱크르들라 고누그 그게 응이오라 욕실 너조치 차츠가 요지나 딱 니스급 니스급과 광주전 로송 총총즈가 마프티다든 다 회적진 롱크르즈기 요난디 쇼코다 소마고나 샤코노 니엔송데 차츠가 요주 디 한치크 다 회적진 지기 당스급 그추 녀들로 좀남난디 라카니 롱크라 착준단 덕송당나 다 롱크르가 니스급 그 람카든 인드고당나 아다 롱크르가 가지기 그게 년다게 챌란 죽죽거니요 너무양 남바나 죽요카 너라 속가양 지기 차창지 녀주 데 마임비 다 롱크르가 그게 녀춘다 녀단다 몽고기 주체트 다 롱크르가 능데 아다 당스급 너무게 지기 녀숨 쳇치 아랑 공이나 촉고 제 총이나 촉고 곱줄이나 촉고 시그스답디 너무요카데나 아라는 거 롱크르 능데 지금 역순 체치래도 지금 지금나 내양 게임친 체부요노 대한치가다 그쪽 롱크르 거르나즈 옛날 진등 롱크르 거르코 지금 거기 공시 역과 착한 지금 대양 시그 큰데 같이가 다 환주고 지나 롱크르 거르초 특지가 지나다 양나 여여나 하르스라 그쪽 거 타주 거기 쇼크튼 거 로다 지주 달라 속과 그 공시 역과 지 토통 롱크르 정거 지즈거니 착한 지주 내양 시그 큰데 같이가 대마임비 다 야카가 디스크 차와 체리 타주 롱크르 근난다니 지지 바르닌 체누랑 간닌 체누거는 요도조 머치르주 다회나 미에차르타와 달라소과가 미온도조 머치르주 다양시가 창마가 잠네 군이 돈덕즈그리 담 돌절리샤난 아초 미사탕 스즈기나 담니 체근고 카르체라 마스고드가 소게 드나친 헬루크가 소게 능항알릉 예르군 천일이 담 밤블 봉봉 이인운데 다정 먹었답 대탕근 소화즈 데스틱근 소화즈 양나 대인적근 소화즈 그 체제라 대당나 다랑은 아직 화음주르 녀즈고나 양나 라랑아 고르무즈기 요지 타초 다 ᱫᱟᱛᱟᱝ ᱫᱟᱨᱛᱟᱣᱚᱜ ᱠᱷᱟᱨᱜᱤ ᱫᱮᱱᱪᱤᱠ ᱛᱟᱝ ᱚᱫᱮ ᱛᱟᱝ ᱛᱟᱝ ᱨᱮᱞᱟᱣ ᱚᱱᱩᱜ ᱥᱟᱣᱟ ᱭᱟᱝᱱᱟ ᱟᱞᱚᱝᱠᱚᱨ ᱡᱤᱜ ᱧᱚᱱᱟᱨᱟ ᱛᱟ ᱠᱷᱟᱨᱜᱤ ᱟᱞᱚᱝᱠᱚᱨ ᱠᱚ ᱫᱮᱱᱪᱤᱠ ᱛᱟᱝ ᱨᱮᱞᱟᱣ ᱚᱱᱩᱜ ᱥᱟᱣᱟᱱ ᱨᱚᱫᱤᱜ ᱫᱮ ᱫᱟᱵᱡᱩ ᱟᱝᱭᱚᱱ ᱧᱚᱡᱩ ᱛᱮᱢᱟᱭᱢ ᱵᱤᱛᱟ ᱛᱟ ᱥᱚᱢᱟ ᱠᱚᱱᱤ ᱥᱟᱱᱫᱮ ᱜᱩ ᱪᱚ ᱟᱞᱚᱝᱠᱚᱨ ᱦᱟᱨᱥᱟᱨᱟ ᱭᱟᱨ ᱠᱚᱱᱩᱱ ᱫᱤ ᱥᱚᱝᱫᱟᱱ ᱭᱟᱝ ᱥᱤᱜ ᱧᱮᱢ ᱡᱚᱜᱩ ᱜᱟ ᱟᱞᱚᱝᱠᱚᱨ ᱡᱤᱜ ᱭᱟᱨᱱᱟᱨᱟ ᱛᱟ ᱪᱩ ᱯᱟᱨᱞᱣᱟ ᱛᱮᱞᱟ ᱟᱞᱚᱝᱠᱚᱨ ᱠᱚ ᱡᱩᱜᱤ ᱞᱟᱜᱛᱤᱜ ᱭᱚᱢᱮᱞ ᱛᱮ ᱦᱟᱱᱪᱤᱠ ᱠᱷᱟᱨᱜᱤ ᱪᱷᱟᱝ ᱛᱷᱚᱝ ᱭᱚᱢᱮᱞᱟ ᱥᱚᱠᱟ ᱱᱟᱱᱛᱟᱱᱤ ᱢᱟᱭᱨ ᱠᱚᱱ ᱟᱯᱛᱤ ᱫᱟᱞᱤ ᱥᱟᱨᱟ ᱜᱟᱨᱟ ᱛᱟᱜᱩ ᱜᱟ ᱛᱟᱢᱟᱭᱱᱟ ᱛᱟ ᱠᱷᱚᱱ ᱡᱩᱜ ᱡᱤᱱᱟ ᱛᱚᱱᱫᱚᱠ ᱥᱚᱱᱟ ᱛᱚᱱᱫᱚᱠ ᱪᱤᱠ ᱛᱩᱜᱟᱱᱤ ᱫᱟᱞᱤ ᱫᱮᱝᱜᱟᱱ ᱪᱷᱟᱡᱮ ᱡᱮᱱᱤ ᱪᱮᱨᱡᱮ ᱨᱤᱡᱢᱩᱜᱤ ᱡᱚᱡᱮ ᱱᱩᱢᱩᱜᱤ ᱧᱮᱱᱠᱟᱭᱚ ᱠᱟᱥᱮ ᱠᱚᱠᱟ ᱚᱫᱟᱱ ᱫᱟᱜᱤ ᱫᱟᱛᱟᱝᱤ ᱪᱷᱮᱨ ᱜᱟᱢᱵᱟᱭᱱᱟ ᱪᱚᱠᱚ ᱪᱷᱚᱝ ᱡᱚᱢᱵᱟᱭᱱᱟ ᱪᱚᱠᱚ ᱟᱞᱚᱝ ᱠᱚᱨᱠᱚᱨᱱᱟᱥ ᱜᱤᱱᱟ ᱨᱚᱞᱢ ᱫᱮᱱᱡᱤᱜᱤᱱᱫᱤ ᱛᱚᱦᱱᱟᱝ ᱨᱟᱥᱜᱤᱪᱤᱱᱟᱱ ᱡᱤᱱᱡᱩ ᱨᱚᱞᱢ ᱫᱮᱱᱡᱤᱜ ᱥᱮᱠᱚᱱᱚᱱᱫᱟ ᱠᱟᱨᱜᱤ ᱢᱤᱭᱟᱨᱟᱝᱥᱤᱱ ᱠᱟᱝᱜᱟ ᱥᱮᱥᱚᱜ ᱫᱮᱱᱡᱤᱜ ᱛᱟᱱᱤ ᱯᱷᱤᱪᱟ ᱪᱚᱜ ᱫᱮᱱᱡᱤᱜ ᱛᱟᱱᱤ ᱡᱟᱠᱚᱵ ᱫᱮᱱᱡᱤᱜ ᱛᱟᱝ ᱨᱮᱞᱟᱭᱚᱱᱩ ᱛᱤᱦᱪᱮᱝᱜ ᱛᱟ ᱪᱷᱟᱝᱢᱟᱜ ᱟᱞᱚᱝ ᱠᱚᱨᱠᱚᱨ ᱛᱟᱪᱩ ᱟᱞᱚᱝ ᱠᱚᱨᱱᱫᱟ ᱡᱤᱜ ᱠᱚᱨᱠᱤ ᱤᱪᱩ ᱟᱞᱚᱝ ᱠᱚᱨᱱᱫᱟ ᱫᱚᱠᱩᱱᱫᱟ ᱡᱤᱜ ᱪᱷᱟᱢᱛᱷᱤᱱ ᱞᱤᱝᱛᱷᱤᱝ ᱜᱟᱱᱤ ᱠᱚᱨᱡᱩ ᱱᱟᱫᱚᱠᱩᱱᱫᱟ ᱛᱟ ᱪᱷᱟᱝᱢᱟᱜ ᱥᱮᱢᱡᱤᱝ ᱪᱷᱤᱜᱤᱱ ᱨᱮᱢᱡᱤᱝ ᱜᱚᱴᱚᱭᱮᱱ ᱛᱤᱱᱟ ᱛᱟᱝ ᱛᱤ ᱪᱩᱠᱟᱜᱱᱜ ᱛᱷᱟᱝᱫᱤ ᱪᱷᱟᱢᱪᱩᱝ ᱛᱟᱝ ᱡᱚᱞᱢ ᱞᱮᱪᱷᱤᱱ ᱛᱚᱱᱪᱷᱢ ᱫᱟᱱᱮᱱ ᱡᱚᱜ ᱞᱮᱪᱷᱤᱱ ᱫᱤ ᱥᱚᱢᱨᱤᱜ ᱯᱟᱨᱟᱢ ᱫᱚᱱᱡᱢ ᱵᱟᱨ ᱛᱟᱢᱨᱤᱱ ᱪᱟᱵᱨᱟ ᱥᱚᱢᱨᱤᱜ ᱜᱟᱱ ᱠᱷᱟᱨᱵᱟ ᱛᱟᱨᱡᱟ ᱵᱨᱟᱠᱤᱨᱟ ᱵᱨᱟᱠᱤ ᱛᱚᱱᱨᱤᱵᱤᱱ ᱛᱟᱨᱠᱞᱣᱟ ᱥᱤᱜᱞᱚ ᱪᱮᱪᱤᱵ ᱛᱟᱨᱠᱞᱣᱟ ᱜᱟᱱᱡᱤᱜ ᱥᱟᱨᱤᱝ ᱛᱟᱝ ᱥᱚᱱᱢ ᱨᱮᱱᱪᱤᱱ ᱟᱹᱱᱤᱭᱤᱱ ᱞᱮᱪᱷᱤᱱ ᱫᱚᱢ ᱥᱚᱨᱜᱤᱱ ᱥᱟᱝᱪᱤᱱ ᱛᱟᱝ ᱤ ᱥᱟᱪᱷᱢ ᱮᱱ ᱦᱟᱝᱠᱤᱝ ᱨᱚᱜᱨᱵᱤ ᱥᱤᱱᱮᱱ ᱧᱮᱱᱠᱟᱱᱟ ᱵᱟ ᱱᱤᱨᱠᱤᱯ ᱥᱟᱵ ᱫᱮᱢᱩ
2: ᱱᱟᱥᱩ ᱥᱤᱢᱟ ᱠᱷᱟᱱᱮᱡᱩ ᱥᱟᱪᱷᱢ ᱱᱟᱥᱩ ᱛᱩᱧᱭᱟᱢ ᱫᱮᱭᱚ
3: ᱥᱟᱪᱷᱢᱡᱤ ᱱᱟᱥᱩ ᱫᱮᱛᱷᱟᱝᱭᱟᱝ ᱪᱟᱨᱫᱩᱝ ᱡᱚᱝᱵᱟᱨ ᱥᱚᱝᱥᱩ ᱥᱮᱡᱤᱱ ᱭᱚ
2: ᱥᱟᱪᱷᱢᱡᱤ ᱥᱮᱢᱚᱝᱡᱮ ᱡᱮᱨᱥᱤ ᱠᱷᱮᱜᱱ ᱛᱟᱝ ᱮᱝᱜᱱ ᱱᱟᱠᱛᱟᱝ ᱠᱞᱟᱥᱤ ᱭᱚ
3: ᱥᱟᱪᱷᱢ ᱱᱟᱨ ᱡᱟᱠᱷᱩ ᱠᱷᱮ ᱡᱮᱨᱥᱤ ᱪᱟᱪᱷᱢ ᱭᱟᱢᱞᱟ ᱡᱮᱨᱪᱩ ᱞᱤᱝᱜᱚ ᱠᱤ ᱪᱤ ᱡᱤᱥᱚ ᱭᱮᱱ
2: ᱥᱟᱪᱷᱢ ᱢᱟᱞᱟᱨ ᱠᱟᱨᱵᱟ ᱛᱟᱝ ᱥᱟᱪᱷᱢ ᱦᱚᱵᱡᱩᱝ ᱥᱮᱯᱟ ᱥᱟᱪᱷᱢ ᱥᱟᱥᱩᱝ ᱥᱮᱯᱟ ᱥᱟᱪᱷᱢ ᱥᱚᱝᱪᱩᱵ ᱥᱮᱯᱟ ᱥᱟᱪᱷᱢ ᱵᱮᱥᱩ ᱥᱮᱯᱟ ᱪᱤᱱᱟ ᱱᱟᱥᱩ ᱛᱷᱮᱢᱩᱝ ᱜᱟᱱ ᱪᱷᱟᱭᱤᱱ
4: ᱛᱚᱨᱦᱩᱱ ᱢᱮᱥᱩᱜ ᱢᱮᱝᱜᱩᱜᱤ ᱪᱮᱞᱟ ᱴᱟᱝᱠᱞ ᱥᱤᱛᱩᱱ ᱢᱟᱢᱟᱝ ᱫᱟᱥᱤ ᱴᱷᱚᱢᱨᱟ ᱥᱟᱠᱷᱟᱝ ᱨᱚᱱᱠᱷᱟᱝ ᱥᱚᱥᱟ ᱢᱮᱥᱪᱩᱱ ᱢᱟᱡᱩᱝᱤ ᱦᱤᱥᱟ ᱴᱮᱴᱩᱜ ᱛᱟᱝ ᱢᱮᱥᱪᱩᱱ ᱥᱚᱝᱠᱩᱵ ᱡᱟ ᱨᱟᱝᱪᱩᱵ ᱥᱮᱛᱟᱝ ᱢᱟᱢᱟᱝ ᱠᱟᱝᱪᱩᱜ ᱡᱤ ᱛᱷᱟᱨᱞᱢ ᱡᱮᱱᱤ ᱟᱨᱜᱩ ᱥᱮᱞᱟ ᱫᱚᱯᱤ ᱢᱮᱥᱩᱞ ᱢᱮᱝᱜᱩ ᱛᱟᱡᱮ ᱦᱤᱥᱟ ᱱᱟᱪᱩ ᱦᱩᱱᱡᱩᱝ ᱥᱤᱱᱤ ᱣᱟᱥᱛᱤᱱ ᱡᱟ ᱡᱟᱴᱤ
5: ᱛᱟᱱ ᱵᱤᱡᱤᱱ ᱡᱮ ᱛᱤᱥᱩᱞ ᱡᱮᱨᱜᱟ ᱦᱤᱱ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거리센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드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자치 댐비 냥큰족보남바 제르가 촌제나 나츠 어롱슈크 사찬데레 더르체브치누게 세무버그히누첸게 어롱슈크 차나랭구누게 냐하칭가멍게 슈닝아치 냠흐치게 화롱어 종아 망출러 제슬레 촉바게랑비 살라라 세르구누게 제르근달라 센신낭주일

야능니비년큰나반쪽남바다영디초크흥게디릉게촘친더라글렌친스동침더니죠아자더치진담근년큰쪽부용게디어젠등아초렌친들라특크르등우자초르긍릉능노영치르과친치시바진 데릉글렌친데 체릉로마게 좀지일데등 체적게 년름더좀바긴 레친디 좀증간크르바 체릉자키등 스타클와 시글루 체초스타클와 아근특 체릉등 손마렌친니긴 지금터 청미 삼툰의 예신된 데비 자키 문된시

레이젠인가 나간 밤마찬을 간선진 아양 로망안디그추 다소총르반다가 게르기니 인젠다기 드니카이크 게르기니인데 이다로망안거 다니로망아근 촐른다니 다코르는 그지 냠뇽던들리다 등주 소총소마가 다카이소 중가 토르는데 치키치에상이고 니니텐데 게르기는 선진나란당 망아줍네 심지기 너무히스티 겐그데랑 렌선디나가지 다소총도마가 카이소중고 토르는데 치에상이고나 답쇼 건강증이 또 능이 고근도 소소니 타니기 지금 밤마 사랑을 가지 않는 데가 통통이일 디나갑 돈데 텐통하고 되는 거 단시 근준 마소 우리랑 좀클 제 코고 좀 원자성 기능 차츰 자도 좀 큰거 기긴 아겐 밤마 사랑을 가 카버글람난 데와 도크시니 지 기긴 카버들이나 되는 거랑 지금 고습

0: 토마가 된다랑 이따 마시게 됐다니 진짜 미니 로소 동고 간다마 아 딱이 미누가 잘 동고 간다마 아 단다 왔다 샤 춘데 인지나 또 쳐다 길근다다 지 토마가 각색 위 독선 좀 맡았어 됐지 왔다 뜨모스 그거 뭐
1: 된다
0: 된다나다 아 따투는 것도 길근이나다 지 아랑가 토마가 아다 생큼 동안 돈데 줬으면 됐다 지 질린스가 사우즈이나다 쳐다나다 길근가다 타포마 체크노 가카타니 테테타네 데타니 타 카달로소라테이나 타치 포마 포마그라치 츠브제타 게깅게 포소타라 세만 밤니 아치투 크게치 샤와츠 파탈라글마 통조야 한토니 아 타트모즈 인칸다마 드리야라 가랑
1: 상타나 리리리 과딘체 게깅 고네 게깅 그쇼 저그 다 로충 그 게깅 된 소진아 저그 주 게깅 그 샤와나 츠게 츠그제니 알랍 체니 넘어즈르 디능게라 그게 로충 그 게깅 줄 소진아다 츠게 지 쳐서고나 샤이초 지 로수즈가 요과리 땅주 양나 그게 샤이타 그 샤와초 반존디 쳐섬 카창아이나 그게 다 로충 그 게깅 디다 츠게 지 카카갈리나 르트게 요니 디능게라 그게 로충 그 다 젠더글라 소관딘 손지나 즈게즈 지 샘큰란로라 제니 샤이드가 그 슈용아 즈게 진당 지고니 안더모레 모티쟁다 샤이 그 샘큼난다 안돈득 조스민난다 안더라 소관디 지 도능즈가 요과디 이고노 게딘 코나 갑다즈가 망아리 예키옥 디안진이다 저그 다이차랑 손지나 로충 로마 그 그르그 젠더가 당양나 가이글라 소관다 그 게긴다 세고티 당나다 로충 로마 그 가이글 로충디 주 합샤 젠땅 만자와 그 탑름난 루간다리 그 다 혼주 지나게 주 탑샤 레레 양 그게 탑샤 레레 지 만자와 그 탑름 나 소리 요치레다 디는 그 대는 그 멕시코 게긴 안다도 고노 소총 소마 그 가이글 소프틴데 탑샤 잠바 등 만자와 그 탑름 간자 국고 그 상고 게긴 근 더조 양 냠용 그게 다니 가다리나
0: 야야 어 따지어서 타워는 가 그 샤이 타워 그 샤이 초치체다 왜 가이긴 더 추존다 땅이 지나지 더나 카무 카무 스코다나 뭐
1: 뎅가
0: 렌진아 타 렌진아 케이 긴진 비차니 치진나 치 상로 동고니 다토모 그텐다 그 리서치 처바르 모키
1: 아리
0: 텐타던 데 힌던 제데나 차 땅그치 카이글 포튼데 타치 자 카이글 조만다 워크 카이나 탄다가 인치 카이나 탄다가 토마치 하자 탐다모 할말은 쳇바드르 모
1: 뎅가
0: 옛나 양타치 카톤 데른 그 타우추 워크 사이 조타 위 워크엔데 치촌데 타치 양치 암스와 같은데 그 쳇다 그모
1: 데라
0: 데 치고노 그네 짐신다모 다른 건데 케 삼로 통해오나 토벌도 그만데요 그러나 다 지니 같은 되는 거 샤인데 치치죠 워크 차트비 뭔가 지 세히미 칸단다
1: 네리
0: 그런 게 나와도 뭐 오케이 샤인데 치치죠 제가 지 가짜비샤나 다 가짜다 지 고르마 총리키 고르다 총리 도무지 다 가짜 가짜인데 고 가짜 엔진하다 키 망탕 친다 죽이다 당 피셔고 우리
1: 네리
0: 다 망탕 그런 반다 죽존지 라가나다 세이촌지 라가나 각체 보다 착다 그모
1: 딩가
0: 그렇다고는 그 진짜 워크 차트 제시미노 워크 요과도 제시미노 근데 또 나타나 저 가이 카톤데로 제시 가이 시기미노 딱 그자는 그자 타스코 된다 좀 산다 뭐지 제시타 가찬데 요과도 제시미노 된다고 근데 그거 뭐
1: 된가
0: 내가 처음에 갔다 사인데 치 저 초의 위치 스파이 임발라치 워크 자타로 추사시 마키군데 된다고 이제 오늘 제팅하는 거 산다 치타 저 저등같이 다 갔던 데는 그 전속과 배쇼비나 조금 됐던 됐다고는 다 같이 전세샤 맡은 거거든요. 그러면
1: 딩가
0: 뭐잖아. 대토네 다 저 전나 다 취소네 전나 저거 전속과 가쇼는 데요. 근데 말은 요나 저 세타가 와요. 요나 저 갔던 데는 이제나 포마 포마다 저 소탄은 인데 그 자두 클람들 들락. 자두 클람들 들락터리려 요나 저 진드나다 저 하마톤 된데 그 춘데 다시 용그리.
1: 딩가
0: 다 저 야르근노존데 모마토 타요코나 마르타 덴다다 하마가 톱손데 톱주 고르크 쿠쇼시긴 용고너 파마타 덴덴디리 파마탄 카다리 아 데모가 따체 춘데 흔타 통당나다 시체 딱치 다 워크 요과다 시히모노 나토 시트트랑도
1: 코모 데라
0: 니글라케샬레 오나체 아 타카톤 데랑가 전츠콘 디나가스 체르 타샤이치 타 니글람나 지코노 나람나 코고노 덴 탐체포다치 tanyan chinda, tantinan ka jagi jakinda tam shi khichini tamo zara mo.
1: Denga.
0: Jindana zanjigizi jinara, yuvanju jinara, ta chi hamarga chi hamarga chukungan kartuka, yon rong sana makumada. Kishayinda chuan jina chi, ta kapar zichimika, chi nyan chan zichimika, ta tonda tawala, ta jin ten ten ten deli te yong ta chi chi chi ko na wo skill la ten deli ko no kos kum yoni chi de ja skill la chi ten deli ko no kos kum de chi chi ni
1: ding
0: a ta tamu ga na ba do ko te le ona ta so kan ten ni te ona ta chi chi ta na tun de mo je chin de mo ma ga ka ga ta ka ton de ga chi chi wo ke cha tro chi mo chi ni wo ke cha tro chi chi mi no da ta a ta chu chi chi wo yi zhang ju ge ge ta wo ge lo da ni ta mo ko na wo ko mo
1: to
0: nga zuinjina katsong tiran taan rukshu gunaan naam rukshu zuinjina taan uchi dutang dutawa ga naap tiin tsaabchi maari tani chiga maa shuk saazu taa chiga tong chirzu narindai suna taan ingin shena shayi tamchipu chiga uirik kathol taa yin naara di noni chiga shayi panchanga warga chiga gordaatu chipu nrenri chipu kacha taa chiga jayi jashke di guni shayi chui
1: naara
0: jayi jashke kalam naa ka kabdaay guni taa damu ga naansi taa tungi ga naansi tamu katsong tiran dutang da tamchipu taa chizna taa chiga shayi ga та качага фосфото сегада команде качага фосфондо юкваде матомно жөнгөтө чөдө чөдө уйгында жагна чатыкты чөнгөмөн томары качы жан жүгүндөн бара юк мени чөдө жагна чөкө кара чакуни тегана тунтого тентоната чи так айгында чөкөр таку лапша жан батан мандравага таным жүк күнө томжон арынгын дам жакты та чөдөсната томала та качага фосфос күнүндө таң ерте чи ерте чи хунгуна тамула та тендан денжина та чи гергенс чи мек фамас чи мек фама гок шо тамчени шала за майна герген чи па за шала ина ран де чи ясте чи пумини хама круга юни шала ле герген ге ма фата на юна я чи кача ла кани я чи то на та майна кан шон та шели тина я чи се инде ясте мини
1: тендан
0: та чи чен цой на ло та чим цой на ло та ина шо ни ге чи та шей ге чи 진짜 가차가 벌써 니나가 하는 게 땅도리. 아, 세이테다 가차. 세이가 가차 세노데지 점다가디 냠버저리. 이노나 아, 그 가차 세던데 그 요가네 그. 그던데 타올라 도나는 진단나 그 자가 작은 비죠. 제제한테. 양 세이 그초에 나라 그 치츠게 요지 가차 잡. 가차 고르간 드그네리 도모리 세초 한도과.
1: 나리.
0: 근데 타탈름 그는가 탈름 치 동무제나 드그니는 가는 게 삼도 그모.
1: 그래.
0: 니가 나타내 다쳐도 나타 ucho we kai ka hatel la kana ta chu chu de chi tokli yo se tong de la yo ni ma thiyo ma yo kun ta tu chu shang li yo se tong de la yo pe ma thiyo ma da shong da na
1: mo di
0: te li ona ta chi da ta hap tu mu ge she kun no tu ndag ma ga di tho ma ge chu ang i tong ta kha ta che rong che ga ni da na
1: di
0: ko ni ro ji na kha tong de ne ge ta ni dok shok ko tho ma ge chu ji na da ge che na ta dok wa ga da na ge na chu na ta da na ge ma ni ona tu mo she da yo kun
1: na di
0: rong shukwa shayi za tsundi na chi shangmo luk jukka kuanda shunga tong maa nyo na dimo shayi yo kuna ramo din tanga ta chi chua chi satip ka nang tuin kuur dira ta chi thoma ka chua ka dinya katuk jirang yo kuna nangwa ta yu kumu tabar
1: ari
0: di ili wana tanga chukka yi girgin raka tsunda ta cha cha ta thoma ka tsiga jindan ka chua tuina shunga minu ina yang thoma shigan ji kuna unda tanga tawa ka ta tundaka maa zi chakara ramo
1: ari
0: galle ona ta kchu sei chot nam ta kokcher tin na girgin chi inde chi gara ina ta sei chot na kokcher ter kokcher tin da tam ta chi ko da chu gud na ta inda min da ta chi torab ke ta ta a logle ke ta ndo modila ke ta ta ta chi enye ka ta manda modila ke mar to chi sei chot ko da chu ko da mari
1: na di
0: ten da ta chi talo nya mo ta ngar nga sa na chu zai na da ka na ta chi ndo shok ko ma di na chi yar gan na ra nda mo de chi ta chi na dokwaga tsuwa ngi tachiru kunjiju arungwaga shayizi na chi arungshukka tsuwa ngi tachiru kunjiju arunga arungwaga sachaga tsuwa ru tangta chata arungwa sachaga tsuwa gatu na shunga danu gachi ngi ui na chuku anda tamche pugu manga na chuku ndarga tachi jindan na chi kiamda kachi shala ilda tangs didi
1: yari
0: shayizu chi ngustu yi chui na kachu nginzen yi chui na tanjila gata chi hinu da jagi wundi chipu sanlutu kumu
1: yari
0: ᱛᱤ ᱛᱩᱱᱤ ᱛᱟ ᱪᱤ ᱪᱷᱟᱫ ᱪᱟᱛᱟ ᱠᱟᱭ ᱠ ᱞᱟᱯᱥᱟᱱ ᱫᱟᱛ ᱠᱩᱨᱛᱟ ᱠᱚᱛᱟ ᱛᱷᱟᱛᱷᱟᱛᱟ ᱪᱤ ᱞᱟᱯᱥᱟ ᱡᱮᱢᱵᱟ ᱛᱟᱢ ᱢᱟᱱᱡᱟ ᱣᱟᱫ ᱫᱤᱱᱟ ᱛᱟᱝ ᱟᱨᱟᱝ ᱟ ᱛᱟᱪ ᱵᱩᱡᱮ ᱱᱟᱝ ᱡᱟᱜᱟ ᱥᱚᱠ ᱞᱟᱠᱮ ᱥᱮᱞᱚ ᱚᱱᱟ ᱛᱟ ᱛᱩ ᱛᱟ ᱪᱤ ᱞᱚᱛᱤᱯ ᱠᱟ ᱞᱟᱜᱟᱣ ᱱᱟ ᱨᱤᱠᱟ ᱯᱟᱱ ᱫᱤᱪᱮ ᱛᱚ ᱢᱚᱫᱨᱟ ᱢᱚ
1: ᱱᱚᱨᱤ
0: ᱛᱚᱛᱤᱱ ᱫᱟ ᱠᱷᱟᱛᱚᱱ ᱛᱮᱨᱟ ᱭᱟᱱ ᱪᱤ ᱪᱷᱟᱫ ᱪᱟᱨᱟ ᱫᱮᱡᱤᱱ ᱡᱟᱨ ᱫᱚᱜᱚ ᱥᱚᱱᱛᱟ ᱱᱟᱢᱚ
1: ᱱᱚᱨᱤ
0: ᱛᱚᱛᱤᱱ ᱛᱮᱨᱟ ᱛᱟ ᱩᱪᱤ ᱛᱚᱝᱜᱩᱱ ᱥᱟᱱᱪᱤᱱ ᱜᱟᱝ ᱟᱭᱜᱚᱱᱟ ᱞᱟᱪᱩ ᱛᱚᱝᱜᱩ ᱱᱚ ᱜᱚᱛᱟ ᱚᱭᱠᱟᱭ ᱠᱟ ᱞᱚᱛᱤᱯ ᱛᱮ ᱠᱚᱭᱱᱟ ᱱᱟᱛᱟ ᱱᱟᱢᱟ ᱩᱪᱤ ᱠᱚ ᱪᱚ ᱛᱚᱱᱚ ᱛᱟ ᱡᱚᱱ ᱥᱟᱝ ᱟᱜ ᱛᱚᱛᱤ ᱡᱚ ᱜᱟᱫᱤ
1: ᱱᱚᱨᱤ
0: ᱛᱚᱛᱤ ᱛᱮ ᱤᱝᱜᱩᱱ ᱢᱟᱨᱮᱛᱟ ᱛᱚᱛᱤ ᱛᱮ ᱛᱟᱢᱟᱱᱟ ᱫᱮᱱᱟ ᱠᱟᱨᱛᱟᱱ ᱛᱮᱨᱚ ᱤᱝᱜᱤᱱᱟ ᱩᱪᱚ ᱛᱚᱝᱜᱩ ᱥᱟᱝ ᱪᱮᱱ ᱨᱟᱝᱜ ᱛᱟ ᱥᱟᱛ ᱛᱮ ᱫᱤᱜᱱᱩ ᱜᱟ ᱛᱚᱛᱤ ᱛᱚᱱ ᱨᱮ ᱛᱟ ᱛᱚᱛᱤ ᱛᱚ ᱵᱮᱪᱩ ᱛᱚᱱ ᱨᱟᱢᱚ
1: ᱟᱹᱰᱤ
0: ᱛᱚᱛᱤᱱ ᱫᱮᱱ ᱡᱟᱱᱛᱟ ᱛᱚᱛᱤ ᱜᱟᱢᱟ ᱛᱟᱱᱤᱜᱟ ᱫᱟᱱᱟ ᱛᱟ ᱥᱤᱜᱤᱱ ᱡᱟᱨᱛᱚ ᱜᱟ ᱪᱤᱢᱵᱩ ᱫᱚ ᱥᱚᱝᱜᱨᱟᱱᱟ ᱠᱤ
1: ᱟᱹᱰᱤ
0: 좀 토팁 그 특급 섬승 그 남동 그 고득 샀던 걸라 근데 단지 또 첨부 좀 그러네.
1: 아리.
0: 다 나인이나 도치인이나 다 로름 이야기 이게 뭐.
1: 응응.
0: 이게 기타도 소총 도름 이야기를 샀던 데가 라키니다. 고이든 좋았다 단단 거 좋지. 응응. 도치 그 소총 그 로름 이야기 소템 데인이나 디트나 춘도 그 소총 좁히고 뭐. 응응. 섬승 좁히본 디트나 다 이제쯤 올 거가지.
1: 네리.
0: 말하기 전 바가 다 좀 이게 잘 해결이 오는
1: 아디
0: 그것을 해결이 오는 다 이제쯤 이제쯤 그 본선 중앙에 오는 리나나
1: 네리
0: 단 합뜻 소는 본선 좁히고나 디나나 이제쯤 그 본선 중앙에 선다나
1: 따라따라
0: 엔다나타 이제쯤 다가타 인디나 합뜻 소는 동가타 야차가 아차 야치 야신
1: 네리
0: 도모 선다고
1: 네리
0: 엔다나타 땅마가 정성하게 합뜻 네가 데리 오나 진짜다 카톤 되는 걸 합뜻고 넘든 거 고도 했던 거 되나다 근데 먼저 또 치고 좋은 나네
1: 응응
0: 된다 따져다 우리 계획 넘버가 쳐졌나다 단 저쯤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계획 그 사운드다 치겠다 셔야지 길란 조고 그고
1: 응
0: 나타 된다 또 오지 쳐다 그모
1: 어디
0: 따친 저쯤 될 거는 건 이제는 지 망스도 망탕 치도 치치나 연나 치저 빠탕도 치도 치치나 연나 저 주샤 된 걸 갖고 바티는 스코노타 돌텔로나 그딩가타 오다 인저스움드르타 마코 치케도 트치스 근데 다 나이거도 치다네 얼마도 인지나 조선가가 다 잡티대도 춘지나 저딴 거 좀 인저스움드라고 좀니가 다 받친 망령면 그 정카가 선친다 모두 못 되는
1: 뭐 그래
0: 그다음에 갑토테 아따 그 얘기가 남바게 있나라 다 지금 월쯤 들었다 지금 샤발랑이 서울이 특히 찾더나 다 인저스움 다 자린가리도 다 지금 말하셨던 내 적도나라 아다쯤 미끈도 접고 삼노도 뭐 오나라
1: 뭐
0: 그 담바 소라 오나라 뭐 대다 가정 되는다 얘기 남반 지나라 땅에서 나라는 건 뜻이 잡던 거 되니까 어떤 저쯤 옛날에 땅다 네월다 땅 난탄이 뜻결라 안 지나니 뭐 마셔나다 그 이거 사운 좋다 도마가 절란 좋고 땅다 최 뜻잖아 땅 앵거도 쳐다네
1: 나리
0: 뒤 돈이 따지 그 이거 합대고 툭 섬슨 망아도 그치지
1: 나리
0: 섬슨 망아도 땅 도마치 아자이 그 섬 합대고 뭐 나중에 용거 다네 그치 소름이 니와도 각성되는 건 소름이 니와도 쇼 순진이나 그치 소름이 니와도 그 가입 그 섬슨 그 섬슨 자린가리드 아제이 그 섬 첫째인데 소름 동우가와 장으로 고모 그치
1: 들어
0: 소름 동우가라 아제이 그는 그 장탄 너로 니와도는 시라카이 그 나한테 너비가 대단단 대화니다 진짜 길긴 그 따치 도큰도 치해지 오마샤나 치 다음 추모도 저리 있다 도마르 강아나 년당노고 도큰데 영치르치 도마쇼이지다 제 영질 법적인 이유에는 되는 거 도마치는 거나 희마 마트노 희샤 컨트롤 그 쪽으로 쳐야지.
1: 다리.
0: 나 땅에서 나 나른 게 삼나 치게 이기는 그 땅에 왔다 치 삼노 통고니.
1: 응응.
0: 도마치나 땅 법적 세트에 나라 치 엄마는 무슨 땅 법적 희 메일은 이제 좀 드려야 돼. 다시 난 총다 못 메일아.
1: 다리.
0: 텔라 통치에 텔라 이슈에 도마치나 진원이 사은 건 자고 도마가 질라 이월튼 저고노 희샤 컨트롤 그
1: 응응.
0: 다타 다자 난그르치 타톱가는 거 다치 타톱 마치바딩 이르튼도게 다
1: 네리
0: 다타 신저스음들이 타치튼 데히트고너데 쵸타 세조가모르 자라기 게나나가지
1: 네리
0: 아나는 그 남진가 포토셋 땅 세탑도 요너
1: 응응
0: 다카다 자 게겐즈 게나타 삼부 누나 컨타

0: 알람주 시너 시나타 저더나다 뭐마잖아다 치 어랑가 샤인데가 다 리샹드고노 니차티 오나 하샤크노도 시고 하샤크노도 그 시그미가
1: 네리
0: 따따따고 그냥 아랑가 샤이 그 투나 니노가 나튼데요냐 그모
1: 네리
0: 테나 호조지나 치 게르긴초에나다 게르긴탕다로 게르긴탕 잠닥간데 인디 조시가 하총답디 게르긴나라치 게르긴나요 치테리와시나 추고베라
1: 덴가
0: 그러니까 저기 거기 오는 하샤 같은 갔다 올라 지금 그 와그미 그러게 된.
1: 네.
0: 또또또 그래요. 근데 다시 하나 좀 되는데 리샤 정말 리샤 고리 군대 인지나다. 다 침통통도 다 냠제 군이 다 도마 좀 터서 뜬도 그러면 뭐.
1: 네리.
0: 그때 나타 저기 침성 리샤 하나 조금 없다. 이 리샤 하나 조금 딱 좋은 거 좋다. 저 나타 길긴 나타 리샤 고리 생긴 바 길긴 됐다. 그치. 무의미 있진 당 자정이 진 거 올라가네. 되겠다 리샤트다 징구이 주다다 나이가 좀 보초다는 뭐
1: 댕가
0: 담아일라다든 딱 공급이 했다 지금 말아 담아치 담바차도 아니 히차도 그다음 뜻스잖아 다 당급 같다 저 도마 망아서 같다 가이가 정도는 듯이 그땐 좋구나 말이
1: 댕가
0: 가던 되는 거 샤이치 가이가 좋 가이가 정도는 근데 신다라 다 담아 우주 샤인 그 다 가이가 정도는 근데 힘이냐 맞지 그 뭐
1: 리
0: 응은치가 좀 높다는 요구 드린기는 뭐 마시나다 아따 합샤 터마는 아주 희는 좀 놓고 얘기네.
1: 응응.
0: 엄마 전에 길긴 좀 말아요. 스타나 아주 고는 좀으로 오이네. 난 그치 와는 좀으로 오이네. 스타.
1: 그래.
0: 따츠 자이 트랜스 카나마던 따탄 따탈아 땡이네. 따츠 따츠 로존다 이 마히드 군나 주 탐디 나 자트르 말나 따츠 가득 침보는 거네 뭐.
1: 그래.
0: 가끔 되는 거 보면 좀 따 텔리타 따츠 따 도게다노 따 도무는 거네.
1: 그래.
0: 아 저 보면 망아가 되네 오나 따츠 다 우익 정조다 치카노 우익 남튼다 고조 치카노지 아 대단한 저 자기 자기 카나마이 인케스 카나마 다치 정조 치사 칸다다
1: 딩가
0: 제초 생큼 때문 거다는 뭐
1: 더라
0: 사이초 생큼 담오지니 라카다 길긴글 리샤다 친구 잡고 말 엄마세나 장체 나탄다 보르친드 고트길 오나다 티카노 그런다 세이 그다 자카인다 치 샬라라도 그런 카인다 치 자나탄도 그런데 생큼 담득힌데다 몇 바통 거다 그 뭐
1: 야리
0: 네 파통 거다 놓고 좀 그때 나타 길긴 거다 뭐 마셔다 리샤드 갖다 태들 길 틀을 딱 고드기 고 좀 다 다지 다 좋은 거 좋고 좋다 그라 그때 이제 나타 저 법춘 거는 반도 이제나 다지 저 제가 이 망아 갖다 가이긴 데 꿈을 저 사고 거기도 못 알았다 딱 왜 가이긴 데 때 사실 좀 전에 막겠다 달로니 카나 막인 거 군데 갖다 배차가 갖다 다 속다 나나 좀 주고 뭐라
1: 어디
0: 속다 나네 다 꿈을 저 인도 다 사이트 다 가이근달라 톰르 정군디 야나지 가이크 니텐데니 다 곰바 동 부지트 그다르타 게르긴가타 지데 다 인담다타 샤인데 초진 제조 가니 아 우이근 제조 가니 치 워케 제조 가니 크쇼 담모르타 안데 시르타 인담다 게르긴가타 치 탑제 쳇동오니타 다 곰바 탱고다 그모
1: 야리 딘
0: 다이 타코타 추르체타 톰르 정구 tumar kai ge jangu nu wa kam dana ma ge ta shei te che san na na jang ge ta che li sha go ti ti na ta so cha ta ge ge na ta ni sha na chi ta ni ching ge lo ku na ni ching ge lo ku sku ga de
1: ni
0: sha na ta ta ta ta ang i sa ma tu na ta wen sum ge ma tu na ta shu ni chen de ma ta ta ta chan de mo de yo ku mo
1: ding
0: ge ta li sha go ti sha ta la ka ta ge ge ge ka ta ni ni nyam ban jo ta su de ta ni chi jin ta in jin ar ge jin ar zan ji tu ta te ma ra ta ᱛᱟ ᱪᱟᱭᱟᱢᱨᱟ ᱥᱚᱴᱚ ᱯᱩᱪᱤᱱᱟ ᱵᱮᱫᱚ ᱫᱮᱞᱤᱛ ᱠᱤ ᱠᱷᱟᱵᱫᱟ ᱫᱤᱱᱟᱥ ᱪᱤᱨᱮ ᱛᱟᱨᱜᱤ ᱞᱤᱥᱟᱞᱟ ᱠᱷᱟᱱᱫᱟ ᱱᱤᱧ ᱤᱛᱟ ᱚᱠᱪᱤ ᱪᱷᱟᱢᱫᱟᱨ ᱪᱩᱱ ᱜᱟᱝᱠᱷᱛᱟ ᱥᱤᱜᱟ ᱡᱟᱜᱩᱱᱚ ᱱᱟᱢ ᱥᱟᱛᱮ ᱩᱠᱚᱢ
1: ᱱᱟᱨᱤ
0: ᱪᱷᱟᱢᱫᱟᱨ ᱢᱟ ᱚᱠ ᱛᱚᱯᱩ ᱞᱟᱞᱟ ᱫᱚ ᱠᱷᱟᱵᱫᱟ ᱮᱱᱟ ᱚᱛᱟ ᱥᱟᱭᱤᱱ ᱫᱮᱣ ᱠᱟ ᱡᱟᱱᱡᱤ ᱞᱤᱥᱟ ᱢᱚᱱᱮ ᱜᱤ ᱱᱤᱧ ᱤᱛᱟ ᱚᱠ ᱧᱤᱝ ᱠᱚ ᱥᱚᱱ ᱫᱮ ᱜᱩᱜᱩᱛ ᱠᱷᱟᱱᱟᱢᱟ
1: ᱟᱨᱤ
0: ᱚᱛᱟ ᱜᱚᱢᱚ ᱤᱣᱟ ᱭᱚᱱᱟ ᱢᱚᱢᱟ ᱥᱮᱱᱟ ᱱᱟᱢ ᱠᱚ ᱪᱩᱱᱤ ᱚᱯᱥᱮᱱ ᱫᱮ ᱜᱩᱜᱩᱛ ᱠᱷᱟᱱᱟᱢᱟ ᱫᱟᱱ ᱢᱚᱱᱟ ᱢᱟᱝᱜᱟ ᱢᱚᱝᱜᱚ ᱵᱟᱥᱟ
1: ᱱᱟᱨᱤ
0: ᱠᱷᱟᱪᱟ ᱥᱟᱪᱟ ᱜᱮ ᱪᱩᱞᱟ ᱪᱮ ᱛᱚᱥᱩ ᱜᱮ ᱪᱤ ᱫᱟᱯᱛᱟᱝ ᱫᱟᱱ ᱢᱚᱢᱟ ᱪᱤᱱᱟ ᱛᱟᱫ ᱢᱚᱭᱚ ᱠᱚ ᱢᱚ ᱥᱟᱪᱟ ᱨᱤ ᱪᱩᱠᱩᱱ ᱫᱟᱨᱟᱥ ᱠᱚᱱᱚ ᱛᱮᱱᱫᱟ ᱢᱟᱨ ᱫᱟᱭᱟ ᱥᱟᱪᱟ ᱞᱟᱞᱟ ᱱᱟ ᱛᱮᱱᱫᱟ ᱫᱚ ᱢᱩᱭᱥᱩᱢ ᱜᱟᱱᱤ ᱜᱚᱢᱚ
1: ᱟᱨᱤ
0: ᱛᱮᱱᱫᱟ ᱛᱟ ᱜᱮᱨᱜᱤᱱ ᱠᱟ ᱞᱤᱥᱟ ᱛᱚᱢᱚ ᱢᱚᱢᱟ ᱥᱟᱱᱟ ᱛᱟᱢ ᱵᱚᱨᱪᱤᱱ ᱛᱟ ᱴᱚᱝᱠᱟ ᱛᱚᱢᱚ ᱢᱟᱜ ᱫᱚ ᱠᱚᱴᱤ ᱛᱟᱱ ᱛᱟ ᱠᱷᱟᱛᱚᱱ ᱫᱮᱱ ᱠᱟ ᱥᱮᱭᱪᱤ ᱞᱤᱥᱟ ᱪᱷᱤᱱ ᱨᱟᱜᱟ ᱫᱟᱠᱟ ᱫᱤᱱᱟ ᱜᱮᱨᱜᱤᱱ ᱞᱤᱥᱟ ᱪᱷᱤ ᱭᱚᱱ ᱛᱮ ᱠᱚᱱᱟ ᱛᱟ ᱚᱠᱟ ᱛᱟᱢᱪᱤ ᱵᱚᱜᱟ ᱠᱟᱨᱚᱱ ᱠᱟ ᱥᱟᱢ ᱞᱚᱛᱟ ᱛᱤᱦᱤᱱ ᱨᱮ ᱢᱮ ᱠᱚᱢᱚ ᱠᱷᱟᱛᱚᱱ ᱫᱮᱱ ᱡᱤᱱᱟ ᱢᱚᱢᱟ ᱥᱟᱱᱟ ᱠᱟᱯᱟᱴᱟᱱ ᱛᱟ ᱛᱟᱢᱪᱤ ᱵᱚᱱ ᱫᱚ ᱢᱚᱛᱟ ᱛᱤ
1: ᱜᱮᱨᱤ
0: ᱠᱤᱞᱟ ᱠᱟ ᱪᱤ ᱢᱤᱡᱤᱨ ᱜᱤᱱ ᱪᱷᱟ ᱡᱟᱝ ᱛᱤᱠ ᱵᱚ ᱡᱟᱝ ᱫᱮ ᱚᱠᱟ ᱫᱮ
1: ᱜᱮᱨᱤ
0: ᱫᱟᱢᱚᱜ ᱢᱟᱞᱟᱜ ᱫᱟ ᱵᱮᱪᱮ ᱛᱚ ᱢᱟ ᱛᱟ ᱛᱟ ᱫᱤᱜ ᱠᱟᱯᱨᱟ ᱛᱟ ᱜᱟᱡ ᱛᱟᱱ ᱛᱟ ᱢᱟᱨᱟ ᱦᱟᱛᱟᱱᱟ ᱞᱤᱥᱟᱱ ᱫᱮ ᱦᱤᱭᱚᱱ ᱨᱮ ᱜᱟᱱᱟ ᱢᱚ
1: ᱜᱮᱨᱤ
0: ᱞᱤᱥᱟᱱ ᱫᱟ ᱛᱟ ᱚᱭᱤᱱ ᱡᱟ ᱛᱟ ᱢᱚᱢᱟ ᱡᱟᱱᱛᱟ ᱞᱤᱥᱟ ᱜᱟᱱ ᱜᱟ ᱛᱟ ᱪᱷᱚ ᱪᱮ ᱛᱟ ᱯᱷᱮᱱᱛᱚ ᱪᱷᱚ ᱞᱤᱥᱟ ᱛᱚ ᱜᱟ
1: ᱜᱮᱨᱤ
0: ᱯᱷᱮᱱᱛᱚ ᱛᱟ ᱪᱮᱯᱚ ᱢᱤᱱᱩ ᱛᱟ ᱛᱟᱢᱚ ᱞᱤᱥᱟ ᱜᱟᱱ ᱠᱚ ᱜᱟᱱᱟ ᱢᱚ
1: ᱫᱤᱝᱜᱟ
0: ᱛᱟ ᱦᱮᱛᱟ ᱢᱚᱢᱟ ᱡᱟᱱᱟ ᱛᱟ ᱠᱷᱟᱛᱟᱱ ᱛᱮᱱᱟ ᱛᱟᱞᱢ ᱱᱟᱭᱤᱱ ᱡᱟᱱᱟ ᱛᱟ ᱜᱤᱨᱤᱱ ᱞᱤᱥᱟ ᱠᱚ ᱠᱚᱨᱩ ᱥᱮᱛᱟᱱ ᱫᱮᱞᱟ ᱠᱟᱛᱟ ᱠᱟᱪᱟᱱᱟ ᱪᱷᱚᱝ ᱜᱚ ᱜᱟᱛᱟ

0: 그 회차라는 데 산이 아, 그 너무 그 회매 빠졌어. 땅이 침다가 지리야. 따뜻나 따초하러 아, 그 너무 아자즈 요나 땅어마. 따친데 아, 그건 저 잡동지나.
1: 여리.
0: 땅이 이렇게 세이 때띠되는 따쳐나 그거 희금이는 따 합사 지금 말이 합사 타마시니.
1: 여리.
0: 그 순간 너 때려나 그 그걸 법정도 치고거든 하는 거 가속된 얘기니까. 대나 따치고 따 지아크비나 따 그건 저 좋아네 따치. 다치 그게 그런 생각이. 그게 크로라가데 다치 아크 그게 다른 생각이 가면이까. 그게 크로 정신이구나. 잡사 잡아 정말 정신도 쉬어요.
1: 아니.
0: 그게 제 뭔가데 다치도 저 다치 만나는 난 고통도 가는 나도 못 들어. 고통도 나 받았다.
1: 아니.
0: 지 법정도 주셔. 법정 세주고 다른 데 딱 신의 그 민ут. 다루라다 짜고노니 그것도 못 나오고 무슨
1: 얘기야. 아니.
0: 된다나다. 나인 지나다 저 랑근던다는 것도 좀 마찬가지 들었다 소다 김상아 선생님 밑에 줄로인데 뭐 하마르가니 좀 어떻지 아니가 좋아요 밤마당하게 개냥하고 그니 세트트니 까마니 까다 떤다 따라 세트즈 럭트릴다 기다우네리
1: 나디 나디디디 아리리 그긴 과텐치다 되는 거 렌천능이 그긴 그 주로 총소마가 그 소중 거 쫀는 계산시 고지 런진 딩이 탄다니 쇼강강즈니 님바파이 건나 탈름 간다리 구건한 딩이 타니 갑다즈가 멍포리 나서 다른 저와즈 같이 요 그 주요실 그 호만디 파마그로 간다 이 건나 네지 저와즈 같이 요 그다니가 디츠 그 영상컴단 루메크모 디엔가 고네라 고니 갑다이 건우 그 디트네르 기르긴 그 주 파마란 더조 시근 간크르체노 딩이 탈라 파마란 더 것이 또 능 이고노 tani lhobcha tanga girgindi rukuramda munga yigunu di ngay tani girgindi kabdazga mangpuri yin nangson ti tanga dani daga njik kachwa nda yang shakyoga ti tsundan ruching meka ti tanga derangga lian tsin di nang nindor na ta girgindi nangson jina lhobchung lhobmaga kaya lhobchung kushchor nangda ta kherangga ngay tani lo munga zga girgindi yinu nyamnyonggla kini kushchor nangda chiki kyesang yini na tan dazu ngay tala rangga chi uchu lian tsin di nyangguanu girgindi tanga chamdag namba zun son jina di ngay tala chik dor nangyi gosa nyamchuk gosa kandraz yoni na di nang ni girgin ge kapdaz ga mangpo de nang song kwaten che girgin de nang jigde yang chir girgin nan son jinar yang shawar ge rand ge tesen ge thoning shu len chen di jan de dang len yi ngi se de nang ta tong ge kelm de pe wi ja xin yang ke nan ba zo kap da de no hyang tak ba ni kwaten che xin yin
0: ya ri jan de se ba kwaten
1: ya ni ke de mo ge ya de mo ya ta ki de la

자, 지금가 대타인 태거드 흐르친 대표원이 도무라. 민거 아랑르디가 응엘치비 오믈 마뇽아즈가 초브질 도님 민누가 가나튼다 요니 도무라. 그주인디 나흐치그라길 로르티르 소가 난기깐 초브질 아들은 셰츠 민당와당 딘총스 달리부가 지친 파르츠 죽적바당 나르긴 종츠 죽적누가 나츠요크. 다 아주 오믈츠가 응엘치고디가 갑데 인디난 초브치가 쇼흥데 인디나 비슬 도님라 가나튼 케르샤디데 인누거답그 니 창마가 니흐치가 사고누가 사마데 니가 니 카스비고누가 노츠가 인진데 도고도르주 아징가 주즈그라 아, 다 르긴탱가 자동데 인디나 마와데 탱가 망지타워저 사마르투 다 십츠가 데브릭셰바당 니마레리 르르케 니비아니 삼디아가 워사와 슈르코코르 데브릭셰바 Daniya zaabjaaga carnaara biirgan chobjindad gu kaasibi da dangi da azu rzahar gamgoonu chengar paarchigandad gu hngongoog yudara. Da azu biilag chikir zinday ingi na siih garmir niga dilin gooni dumuzgir. Nyamaariri nyakhaara abshakha argungaaji kediara ngabchini nibiaga war sawaadang. Nyaarga ingi na chikaga laba carlongjong war arugrimshay tamni matzika Da azu shanzi ga tunzi ingi na yang zankur re tangxim nebzhiga warasi na hachangalag nidamuzgir. Di matzika azu ngocuta situq rinda ingi na yang nyamariri ke samdiyani ar ngabdiyagwa warasi digi na Tsobchita lortirnda dhugu kaasibay da dangi chikati di gyerdi yenganda dhugu hngungu gyo yang arugrami timnid muzha. Dan tsobchita zuuga kaasibaga natan kawrashay goni matzika lortirnda ingi na ngil maachig nguinga daxsimni ngil chikji gya daxsimga wara da nima ariri

무가 남바 망아숑 고까 테르카다 체레즈 나랑아 로르지 코드 무숑당 나제 나와르탄데 사마라 콤다 쫄름가 간가다 되게 용기와 되게 다 아주다가 안족숑 인제나다 사 알렌셔치가 사랭글아카 니르칸제나 감사인 주진데 담무가 간가다 속르다 웨메창아 솜제나 시가 잡잡자고리 아야 다 훈족 제즈가 웨메창가다가 샤이즈 시탕노 지그네 인제나 트롬보 일레마다나다 지그네다 다가 로즈브제 야라블리 용지다 주다 나트그터가다 베사오일링 원그리야 다 친치즈 통통 샬라마송 되게 단드나다 다가 송고노다 아 쳇득등 담바다브레스 대단하다 다가 나친지나단다 파쇼고스코노다 아단다 통년의 마리스키와레 되게 다 좀 한강나네라 훈족지나 아 나빠 다가 쳇득게즈거다 처시가 구이종노 대교마 또고 처 어디냐는 말이야. 다 천대와 그다 인더네 뭐 망아시 고도메 그러다 녀욕 니츠노니 녀자 쳔부르 당성 아주 다가 만캉라 디능나 만캉 차친 자누능나 아 다다가 알록고 처 구지고도 뭐 당고 자마식 마라 고리적도나 만친니 칠렌사드게 요라지 대다다 다가 처도 마란드게 용나 구이가 말이야 처지가 대기종네 또 뭐지래 다치가즈나 시르지바르카 다 초타이치다도 다 그지 처가 조체트 셰코노마즈 처 구게요메 셰키요 아 대단하다 다가 저 시지다 대송나라다 남천능디 대나라 코 철구신다 디가 처찬디데 철구테는 말이 철구테르 그 신의 말이 아 철구지 좀 그게 요는 말이 아 되게 땅 가서 땅 맞다 뭐 냠냠요 회인적이나 다가 인적능니 다가 철구 그냥 하트 워터지 뜻이 하트즈나 찬디 워터즈나 철아지 대단하다 하트 워터즈 땅나 디가 가루능아 강철을 송은 돈니다 아 웨이보루스 이치고까지 쪼근 죽치고 디능 아적당 처식 디기 적당 다 이처럼 온지리 따따따와 그 배당마 그 천치 같은 날 제드가 송도 처쿠메까지 따와 그 천이 빠글 로도 대단하다 다가 지산이 따와 그 저즈건들 더 지사 당신 아이 니드 어 보이 워터즈 따따셰키요 보이 워터즈나 따치는 처 구당 노셰키요 따즈나다 그 쪼다 시그다 얌차르키요 이시 제드가 처드가 처즈가 구건을이지 또 좋아일리 통통 남아 죽네. 대단하다 만큼 나가서나다 다그 치다 쟁구 요원들이다. 아 치드게 랑땅에 던져니다 나빠 가능한 지지리 뜨게 된다. 다시 전나때 요금오. 되게다 대이당나다 치레즈나다 치다 쿠메니라가다 치다 글롬바 다니빠 뜨모인다 나빠 파르쇼스코노다 나송오 정도. 다시 그냥 같이 부레스. 다 내매 남지 장다 그 디업 땅때니 마통나 내매지 가라다 내그 전라는 건 증그레지다 공나를 송조노 때리 되게 다 다근 다 다시 그 개친 그 비다가 독쇼 잡기스 건노다 언더리 대단하단 다니 다 공르건 낭톤랜루다 송은 잘송아리 대단하단 디 만치건 데 인제나다 그 정거다 그 자스탄랜루일리다 땅다 직생 그 측나무 때리 아 단더란 낭토이고 용의도노 답고시가 다 개친데서미 단디와른데 지금나리 대단하단 대인제스가 다 제마니기 만남 샤프초 로비켄 종우 마마인남 쳇히니 내기 카블랑 멘터 탑딘더 나나응이나 스민나 쪽가스 다 제마스 거다조 다 모자라스 대단하다 니미 디스코노다 다가 당성이나 다 니미 디스코다조 아니마가도위 디즈리탄데 아 아주 낭치당 자리시나 다시 제망그라 강달정 다 가성되는 니디조즈나 어다 티케다 그 낭치당 자리시 고치메가 다 중국 약화 좀진나다 다워 아 키와망아가다 다가 샘크르츠가 있고나다 니탐치 그 리김디 맞잖노 ཉ ཐམ ཅིག ཁ ཁ སེམ ཟང ར ཁ ཏོརི ད ཏང ད རང ཏག ཏག སམ ལུ ཏང གོ ནི ཨ གེསམ ཏག ཏག ཟན གོ ནི ད མོ གི ཏིག ཁ ཏོན ཏང ད ཁ སེ ད ཆ ཟ གོ ན རེ ཟ ན ད ད ག ཨ ཡར ཁ ཁ ཤ ན ད ག ཏོ ད ཝེ ཅ ཟ ཤ ཁ ག ས ཨ ད ཏོ ད ཟ ར ཐ ཟོ མ ཆི ག གོར ཁ ད ཉ ཁ ལ བི ད ག ས ཁ ཡོ ར ད ཁ ཉ ཇོ ཇ ཟ ག ཟ ས ཨན ཇ ད ང ནི ར ཏང སང ར གི ནོ ད ར ད ཁ ཉ ཇོ ཇ ཟ ག ད ག ཉ ལོ ལེན ཟ ག ནི ལོ ཇོ ཅ ན ད ཡ ར ཇོ ཏོ ཆོ ཁ ཡོ མ ར ཇོ ཏོ ཆོ ཁ མེ ནོ ཆ རེ ཟ ན kado kishara kore ta kyo kyo jewe chi nga tang ma zog tang aasi tamo gato ndaga manga shunga ta tang san lamka ni nyeza log jo nina ta nye te tkhirog chok me nuga tamo gato tika wa ta nda ta azo wo kishay jizga nyeraz ma chu nari ta te dana ta tamo gato ti chunde ta chare ta shabchul ngamba ina ta nda iko ta chazre zina nye riri riri ga chang shikni shay li song na azo rang ga ta li jimri ta korki yo ar ta cha suwa chomjina semchen chinteng ge lig ge ng ta de ge shapchun namba ge ge ng ta na na ma na chung jong gyo de ge ta de lu ni ja ge ng ge chom ri ta ra ta kar sang de na ta no jar ta chong nu jem chen tri o shapchu de lu song nu ta ge ta jong u ra ma ma yin ba tam cha ta che ti ni is ta jong u ma ma yin ba zi ta zo a chan ri ba ri ka yi chi ni ma ri
다 주인 이제 나

함니 안조망 데랑고 버코스 어다다가 천도모 녀마리른 렛메바근 도모고 동자 언디시자 영도과즈 히다땅다 안조아 망아즈가 따다가 넬마숑이 따다가 어 시샹도모즈크라다 그쪽 안네메피 데왈랑고 그쇼스 따그성 몬음적기와 아릉이 리라 나나카키키 만들 레넬 타브르 요파땅 치이쿄요 김츠 히와니 지그저때니 찰라 똑쇼시 초등마초 셰프르 냠슬랑 샘라와미 쳄신다터지스 아다 그정거다 차즈가 잠니나 김선전주 때리 대당나 그정 랑니니 지나양 그정아라 다지 그즈그다 디마딘다 모건넬 카시리 요커스 대당나 지그처레즈나다 아 린더니 넨다다 마텔라데 땅에다 아 네크탈리 요돈다 히누다 시그치 대안치니 처레즈나다 아 네트다가 처등 자와요노가 처거 쫀자 욘된거 김선 히노 니치 다당 달리다 땅다 어 리라 내요노라 척 점성신노 떠니가다 직접떴더니 달리다 땅다 천대 독쇼이라스 이다다 천대 독쇼이나다 천대 천우거그라 마천우거그 언다다 셔프다 콘정그라 냠슬렁이 어다 셈라와니다 거정그다가 독이다 땅다 어다 첩신다 지네예 송기와 되게단더니 시저스틱 쳐드려즈나 공닝이 정매이시 종고 그정 삼지마차바 키와레스 코노 삼지마차바즈나 아존라몬도모와가 랑키그녀가 로크데 마콩니도모엔 대당하다 공리거란데케다다가 처가 쿄욘더가다 그정거시가 아 소소르토쿠 히럽 아 그정다 지지그 쳔보일리시나 저 그정거 원시가 아즈기도니 어떠 총기와리 되게다 그정은 이제나라 아 멤버랑가와다 소소치우고 멤버랑가와다 모마리 되게다 로아셈 친구쳇다 처가 닐근다 영도 쿠르셰바일데던 그정가 챤누고 거르다다 이토관데게 지내 송기와리 단나 화우 야프시 닌자피 양력 제친 다스 저시위 아랑리 오초맘비 덩클남 안 로망토니 이키츠다코스 대단한데 기완전 루체레즈나 아탄드무지 연지 코니셴노 대단한데 영카정가 랑주레스 제르 삼기와르 니코르즈가 대단한데 랑주맨스 아 메누가 점천철에 강아 콩트기오즈나 아 로콘과우 야세트기오스 로콘과우 다다건디 카정 양력 제빈 흉우디와 잠노 대와정라스 카정가 로마 아 같이 다왕 원가가 아탄딘 제와 다스르참오카 대당아다다가 양력제핀 흉우 디와라 다스르 언디다가 얍시가 참노가 종르근 데테니다땅네 다 그정가 랑루가 어츠만 비당케니스 그정아 따브솜진나 어츠마엠버 어단다다 옌스노 아 롱땅 리콰 니가 카카 드비송나다 낭톤던 드가즈노 어당츠 요즈노 드무가와카타 찰라토니다땅다 조아 멍아가 쳇다다다가 그정가 돈여릴다땅다 어다 이기글람니 권네 옌지다 콘르근데 이기글람니 고땅는다 소 시글랍친디야 다 아주 워크소릭타웬지나 체레즈나 땅선 시그다 아주다가 제능 제시 강아송나라와 그 무동마기와 젠거그니 잠츠당무고노 아젬선 시그체레즈나 키위공우 탐치크 너 탐치부 이기글람니 콜리존노 답거다 루니자 공거테나 축고 루섬자 공거이나 축고 루똥착치 타나 루똥착치라 납자트기자 어얀 디랑가 이긴다르까 아다 익차다르까 아지 땅선티나라 하고니 taka kutaga yondenga jinta mashani tamurasi. Tanda zo zo chisgona, nyashchipurka chimchangchipunangdi dana kage jinnang mashinu tatatawri. Tangma ngazira shimjikataga chisgona jatin rindu chiche tangi lopshang Amerika ra, Afrika ra, damuga sojin surka, korka chisoka, te shimjikzakzga yinyunga. Ta yina ta charezina ta, tangsang kachise kuno folk medicines kuno ta, sojinna tar kuno ta, surgizina ta gata sersamanjuga ta, mhenga kura. ne tsagitsige suchi ichugu kor tamu tsagitsige yoke te tangna yitkhwa wa kama hawe ngakjin ramu ili wana ta ngakjin ta yunga ta tangmo shechina keh karna kacha chema nga wun joos kunu chalak karna chalak chenyo nga wun joos rezo tamu tamkhi yoke te tangna ta taga chasgunne na ngamu tari yungnu tarika taga kor

다 시위 지당 덴조니 아루종스 히케르와니 바스고노 어떤 데고기요 덴조니 다 청도 전부터 동나철에서나 아 콘 트러블시에 빠지다 사드 제로라 송에 마라지게서 시작은 좋고 예스 흑가지 시샤와 다 그 종슬 다 그 루다 다 다 그 흑가와 등 덴바이니 모레스 대전다 다 다 그 아등 년버시에 방인 데스 아조 다 그 청도 통회대 나 청거 좀체 가까 가자주 셰지 다 조 가자주 지금 년무일이 셰는 된다 어떤 니와라 통계스 아등 년바는 츠크사샹 아등 토와 오스고노 온데엔시 데난 네메바는 다 그 탐 메버니와 니 데스 단디 청덕하고 다그 내 매프시에빠고 도무거와고 다자고 좀차자도나스 대동나 대인제즈고 다다고 인덴고 내 쇼메는데라 어 도무거 양 다그 참마뜨근센요스 대시에빠당 보바는 아마로알리 심바메프린제와당시다 안디 당성근이가 청망아 통군답근다 잼분데 망아시에먹고 대동다 보바시가스 아다 청덕 그게즈 즉 살마 지기테 떠나다 차 가자 지망아 송다 아 년원총도 모이 나라 인데나 가자 셴마트는 지나 어다 지게즈 가자는 루 제망한 주니 가자 셴주 제망한 주니 언더 모라 따스키와 아 대존인 독텐 당당 된라 아 영원이 당시다 도에나른 저조그리 다다가 청통이 되던 오 마리 로진다 아 대존이 다다 키츠 마리 로진다 언 더모가다가 리건 당대 양 저코노 다다 대존이 공우쟁 안 주진다 어 더모연스 대존이 아니 메파라다가 아니 치와라 양 팽게스 아 아니 메파이나 그거 청대야로 통이 되던나 아다 아니 페누 아 아니다 치는 인제나 청도 통도나 아니 성교는 된다 어 너무 그 좀 태요스기어래 어 팬바스 청 탐친 마인지 어 근 외근 라스고 페버셰바나 아니 메발라 팬데스고노 단들이 회나 니 청라스고 타오진 저르크 청라스고 통나 어다 너무 그 셀리요스 아 청라라나 아니 치와라 팬데지 다 아주 청라라다 아니 치리 아니다 성마트노 대양 판나스 아야 대당나 긍 외근라스과 세월셰빠 아정청라스과 따위 연스 따정청라스과이나 저들에서나 따 아니 성기주

0: 청가 노크 다 청다 더스 다와다 강니인지라 다 청다 득다버 에스큐아리 아야 아 대형 디와 쳔부리 아 청라스 과탄바나 알루땅 아 흑탄바땅 잠바 초퍼셰바 이노지다 양럭제빈 흉우 디와그능니다 청다 땡조 망송나다 그거 녀와다다 쳔즈레즈나다 아 따다가 알루 마테니 아 따가 잠바 마사니 아 되게 다 같이 다 그 제적은 그 맨천이 다 다 그 농토이고 종명 오토이지레 대당나 다 그 리캄더니 마 마셰주이 대당나 다 그 강타르정다 청더 땡주 망송나 라루 동우 라루니와 라루 선바지 되게요 아 대노 답가다 다 그 청대다 니와 치거 송교요 아야 드니다 치즈레즈나 단디 다스르크능니 청사르와라 청년기 잡혀지게서 송조고 아 청서 자상 아 니체옌스 아 청사르와이 나츠레 그게 점우인노 답고 니와 탐칠라 노커스교 청사르와 청년들이 젠터 셰지다 청년 대티나 양지게즈 양노 답고 그게 니와 제주즈게즈 천전조 마거스 지샤와라 청디 탐칠리 청사르와나 셔싱 니와 남 특별을 제브르셰바 옌스 아 다고니샤노 답다 아 청사르와데 인제나 그게 다 저와이노 답고 어 니와 탐치 특이 어다다 그 넷뜻게 주고 년카요게스 청안영형 종물제로아스고노다 청안영화 대전이 청다 종화스고노 청다와 그다 덩그적동노 아다 덩마이나 청다 덩무즈라지 다주 네 청주인지즈 그 아 네다 지땅에 아 네다 성마일리 지리다 땅아 지땅에 대전이다 그거 능그 차다 적땅에 대전다 차랄랑땅에 다다가서 방마다 책그적이 지게진 책그적이 대땅다 능아 아자 청서다 답땅 대전이다 그 지사즈가다 냐고 대당다 냐이테나 샥식중거리 때나다 인거 청저다 조이용 그래 아다다 김상 리리리리 라랑랑 그 냐스는 좀 식사리 대당나다 다가 지가니다 능아 처시리다 다가 콘전주 다다 통교와 다다다 그 아준다 산이 청다다 그 다 안두라 감식니 다 통금에 그다 위상산이 다시가 아 통고 그 아 대당나다 다가 아주 워크소아르과가다 맹근 더종급값다가 아멘 주진랜란 더모가 더종급값다 청타망아 고기온 테노타고 맘바르카가라 청다 작수라더가 히너리 아다가 그거 청타 연주 주운랜루더리 에다다 아지 당상이나다 청타 통나마리다 그래서 지금 저 단녀 총총르가 당접쟁 걸로 성외 다그 청타 잼보다 쳇고너 다 지금 방마가 코통고는 렌자다 디나라 리그너리 아다도 무저리라지 대단하다 다그 담비는 것도 통조가 그래 다 리자라다 디총 이젠즈 송나 처리는 담비는 것때 롬나 말이 그런 거 청타 이제 나다 가니 진우 그런 거 럭렌 담노 와 그 치케 그게 이제 건데 자성도 희가지 그게 다 다그 망원나 처리다 아주 소진 거 청때 정말 가늘이야 아, 디 점선도 시에나 쳐드려서 당선 아지 사근은 아 사마사가 송나 다 낭하문이 더 모르모 사근은 그 사마 리수대 주한 요금만 줬거지 탑청티나 요금만 좀 치켈리고니야 마시니 사마가 제피치문에 마시금 당선 비전 상해도 나다 사근도 저 주하고 사마사수가 공학 시대리다 땅에다 아 헬 뱉던에다 헤근능니 되겠디나 사마디능니다 시인후고노 잡고노 처마잡고노 더고노 응우고노 떼고 차청 아 사마산너가 리크적이 되게 가이고노 아 담무가 리카 이게 삼루당에 손나다 아주 청도 조라 당마가 청하고 눈들까 망와나 아주 디슈과양 카슈고 주고데 저거너랑 조슈스가 로제레 삼거 아 떼던나다 다가 청 되게 잡고노다 다 청다다 저기 아방마능니 가이던나다 청지게 영이도노 따라 조사니 마저다 아틀 근영이 되더나 그게 차글고 저도 저도 글고 저승기와 다 종마스고노다 다그 청시가다 그 적이고노 어 다그 당무쟁고 다다스기요 다다 카톡당 저당 루 판심 속았던 담비 청 탐친나 안가시 비 청사르와 딜리젠트시에 대지 다 청사르와 디나라 지게 장스기요 다그 다그 아티 영상 니와 세버샤바이 노지 다 공급 청사로에나 청점모인스고가 대당하던 대의 촘제스 그 청용화에나 그렇게 영모인으로 답고 저게서 즉하자니 어답 정스기요 원정 치와는 제라시 다 청용화니 다 그게 정주정나 자양 치와가 내게게스 알롱땅 외근 좀 바인비 다 나셰바이 노시다 대당하다 알롱자다 그 외근데 그렇게 영 아 세주근이와 요거 송기와
1: 네 그나마 뒤쪽에 탕디에 대 탕접는 인천 동침드는 조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2: 年困难吧，铁错的木呢？别人呢，今儿几个不打等比菜，只你等；今儿几个当阿为菜年进了，我几个当阿为菜年进了，咋你妈样？兄弟，堂弟，三十九年不中年轻个，能多难难提几些？
3: 习近平个朝鲜的安全等个，这就是说着，也是用韩庆个用张金正安当，中朝咱们娘里如果的参与这个呢，罗连安可是不是盘成了点着了龙城章？
4: 李清基在各地的朝鲜的电视里控制总理中国的参政批评了该事实。
5: 罗杰杰今天出发证，人一等参政一个企图呢，充分将某个所属中黑公司年底西北罗杰龙华西北回程人不了这么送的北京登走。
4: 相亲的门亲今天用韩庆给多会托了个几个送局等单位，加成几个等所有几个来充值了些事实。
6: 兄弟能多拿些的年数。
2: 阿达登贝在接近人中共中央的接受书记，亚克杰主席习近平的朝鲜安全等的接受书记，也是用韩庆的院长金正恩等中朝咱们的娘里如果的参与这个呢，罗连安可是不是潘村的点着了龙城章？习近平的单独呢，这个嘞，这个罗的中朝亚克尼建国吃了八竿子不起，中朝咱们的娘里如果的参与这个呢？
6: 而家今年节目忙季，车准列准备，忙跟他们咱谈的啥等的动起来，差事等家庭节目就改进等了。中国等朝鲜跟咱们谈的认真等打不了，啥可等他呢？咱们个是不得等单上了，送中学不是？你把改进顿，龙我人爱人，说你给成一个共同的人群是了，盘成家就等谈着了娘里，换娘是不是已经办特别些呢？中国等朝鲜话跟这位没人呢，没人讲咱谈的，两个人谈的，说送我如果这个我是接前期所认都被啥些些。习近平跟南极单独呢，大列大这个不是你朝鲜啦，也同参政西巴等，龙们谈的这就是说这等娘的，中朝个所进咱谈的啥等等认真些呢？第六节能等的啥乱乱被他了，他们个认真改进兄弟，第六啥位中朝这边偏激了，他这个车顿等，差着啥乱过了。
2: 咱们个路基人民党军人党偏见人等的，俺们龙腾的这些书记等人的，他们今天等哪位？他们是不是的？而且今年这边偏激个，看守单不是算等，说你今咱们他娘里啦，这顿等，而且今年这么忙啦，第二天的真呢，啥个这些的等偏激啦，根本动起来，是这更那个重要。习近平个单独呢？
6: 而且今年不啦，今儿都今儿的形容，中国等等始终个中国等朝鲜籍所进咱谈啦，餐厅同情些比冷少淡薄，今儿没事啦。这就说这金正恩级朝鲜籍政策上那个啥子啦，我吃了那个味，老邓今儿没去，也觉得今儿没事讲。中朝说你级他们个谈判等，他直接考虑个让步，松松些比确实淡薄，今儿没事吧？价值先都有。 龙腾的这就说这做些被朝鲜安族等个过吃了我，朝鲜某某级朝鲜安族等个他们几个这个个是个用的，老多的短缺些的，政策上那个这个整个啥子个出了，地理区别，政治啥话连比一切有，竞争个单独呢，罗连安用过了，说你这朝中咱们他娘里如果的成一个呢，咱这了让这个俄国的些的，让这个些把等，晓得等个政策上那个这拉不清啥子个去的，扯断了蛮子些被罗基拉沃的这边朝中个某个他们咱们等等，通知了如果的娘里个这位也能配齐了，加成就忙着担保等有，你身边第一个不去了，朝中家给你这罗基这嘎的个娘的，同他娃生的盘成了罗腾节目的个，也不就是等娘里他们是不是呢？ 咱们用了所进咱们这个没个司令吧等，他们个这错让那个啥子个拉布切个没个司令吧，罗登杰没结果呢，真正西北个没个司令吧，这就朝中咱们这娃南面个门捷瓦等，若没这个这娃是个一般问，真正个单独呢。 朝中咱们娘里跟这娃的邓尼等，也跟你这萌萌个，他们几人进去南街等，他们个咋去也进入单位隐蔽墙里，他们几件托出了三五六三十多等，公布了多人有把马子了，牛人正车厢，今儿都个个别也进牛出了，而且跟你这等等，等这个，别几件看盘起松松等，啥可等他那咱们是不得等，等冷了松松下去了，直接就有。
2: 这次我让这个说看一笔，初中的所进咱们的年龄这话的，第二遍碰见的等，而且看你这萌萌个多路等等给爸妈是，恰逢所说的车车多边配件，我今儿下节呢，出现等等是中个路灯人们就啷说个人，我也龙腾的这就说这等懒得，因人个逻辑等，不是送所进啊，忙些一笔，初中咱们的，多次了三轮叫你，多去接去等，他这让人接些个笔，正说让这个家口儿间这位混村的配件懂得有。
3: 此也是今年正好主任，也是了，这就跟个总理李清的北京某某操控全部人在各地的。出席呢，也是李清的总理朴泰成的中国人艺术参展协会的干事席，也是了，云南，也是了，这就跟个中央前面跟几个组织开的看，吴振龙说，俺们现在过去，俺们红俄罗斯的客机，初中也肯定就接了出来，第几李清的陪着我。
2: 朴泰成的中国某某政治某个咋整啊？这可拉这个什么呢？阿达准备在最近人跟哈驻中共中央差事局的人啊，也是直接跟个总理李成个北京某某操控节目的中国人已经参展配备，朝鲜俺是当中央差事局的人啊，也是了用韩庆个恩正个人吧，也是李孔杰总理朴泰成了专门的能，李成个单独。 中国等朝鲜呢，立刻了这个通道，所送啊，如果这个亲戚主播人，啊，但这个别的，我这就说这习近平个朝鲜来，也等参政在的，这就说这金正恩等中朝这娃接受的单位，他了，这个听个眼睛该去哪拉等啊，人把兄弟，他们个他去这东西。 中朝这娃送兄一个布等三等一个布，配件一个布件东家的，同他娃什么的，中给等等是用个罗顿人民的写书个人。中国书记朝鲜书等两的等一等，而且给你这签订过去了呗，他们银子改成短缺了一个布写件等，中朝咱们他娘的如果的成一个广东门头的英雄写的。 托人中，结盟的动画等，差不多就盘成一起上等。俺这边娘的也接的，俺给你这萌萌啦，俺为连起了真的。三个等他那咱们个十点拍几台了，还是个先进中的了。李成个单独呢？中国书记朝鲜书等娘的拍几件，他不仅连他了写的，黄州的牛村跟中单人个也接等。娘这了娘他了胳膊了动画。 满进朝等等，老苏苏啊，忙在恰空间，娘的等死不得等的，而且给你这忙出去，连起了车的动得了。说你这说进间，咱这门头的，认真打不动啊等，没出了几里来很难的。啊，忙什么这个地间，这等哪位，这等不得动的。大大家些你不啦，用人切位，你都个三门中人有讲。中朝你呢，正说让那个家家可不明白，他进藤椒等啊，用得来很难的，那个等这的，让一个零头开上等，也去正用正等，送中些个。朴泰成个单独呢。 这就是这金正恩等啊，这就是这习近平的男女的，也混了平壤的罗杰人的人民币，现在这么这么的能力，朝中等啊你等啊，也给你见，听着等，咱这单步更了个见我的，说你见这位排挤了，他直接拆断断出了些。朝鲜书记、中国书记这位看盘的宋忠下级的罗登杰人们的人啊，也就是些等。 中国说等娘的等啊你等啊，也看你这签订过这笔，他们个银子改成是送些的。初中咱们他娘的如果的成一个这个呢，罗连安苦了，点着了咱几十万，过去不是几年，托人中等他进人的接受的东家等，黄州的牛村等参政了，没次了说个恰空姐这里等娘的也接把等，也进藤椒来很难的，正说让那个下任配件他们个胳膊等呢。
3: 朝中这位六十万人的了，吴振龙公司的谁过的谁？大东北七一年，中共中央差事局前，中央书记处书记蔡奇北京的朝鲜当时的提出出兵内撤的，中国的参政用位，朝鲜按照等个中央差事局前的等，也是奥运团坑个奥运政治员吧，也是李孔杰总理朴泰成等娘的。 中朝我们咱他娘的如果是成有人呢，路这个人啊可以，真是年龄从这十八万岁了，可以出不来。才七不单顿，路这个人啊，英雄了，中国当朝鲜家肯定就没梦见，没这个人真当，江州了总理先别，这等门被落地弄，红啊娘们说见没个特别的，车中间踏不着江州三三木都有，等你等家肯定见过去了，干日把南街是个江人为过你，中朝我们咱他娘的如果是成有人的。 也看你家没人，你没人玩的，咱他俩差事等，家成家没事，咱不当要。路这个人啊，一人， 中朝也赞成这起地文件读个错误没检讨，而且肯定这话第一等偏激等三等偏激重要。这就是这习近平等，这就是这金正恩那年纪，托斯尔杨大等安子那些东西呢？你们的中国等朝鲜讲这话，逻辑的第十个三二十的铁不是我出席。中国书记朝鲜说等你们的等你等也肯理解。前天我这边他们安正感情的遭遇是送等。他不仅仅在吃的重点，所以讲赞同的领头等，而且跟你解释错人的解释是等，所以讲赞同两面这话什么钱不了，给人们三万岁的脸不了，跟着动作有。朴泰成给中国共产党五年里，罗家等俺口味点子心里担当，罗这个责任俺也认。初中也跟你记，初中赞同两面如果是成一个共同的日中里，这错人的解他们说是个松穷等偏见动力。他做出了盘子的压轴等两地三母系，引人满国灵魂了。这就是这金正恩等，这就是这习近平及平壤的逻辑让人间人尊折磨能力。这错人的个地外硬币，戳中这话绝了是东西的给了很钱不能的。戳心说起中国说等你们的等你等压根你接，前天我这边他们认真感情在送等，恰碰说是两地等死不得等你。初心等中间赞同两名这位列三万两的总的有真心你能从的马出宫才起等飘太成绩大不定在成能
2: 大等比七九九年罗基基行程所把证的另一等才等一个系统呢从文件没这个所属中黑公司两地西北罗基浪花西北回正联配了这个门从的北京等所家用是这些年啊胜利等乡地下位恩涵坑个主任王建军因为从德的学霸等乡亲是这个主持人公布展开等中国我的这个把什么这个典礼的党组书记张启义所属的黑色派了中央等个罗辑等才等一个恰什么这坑个郎素远把王倩纯从德的学初冬呢，初心国之际，娘的回头不三万希望等着的，回族的坑等六百遍，提莫的回头不乱等，前开把等开横财，回族做我们这个节日过日单边硬，我住的是不是马斯了？啊，这个中国人堂堂老人家多娘，今他了什么这个节日么个呢？若冷别离江西。从没回族的人一等连横啊，你来的呢？从文件没这个说说，中黑清城前边能是个比罗季节节日差层拉苏西巴的。中华民国特蒙族被三辈亲戚争霸等，中华人民的严重的竞争，那里接受不得动啊！中华民国竞争族被那些接等的动啊，解决他了，俺有些多年感情淡薄的马斯了，而且用这民国三个节潘成文、荣华别离等，两地这逻辑那个这个下级的马会混沌的西有被严重些，公布这几个单独呢。回族回镇人不了七八代呢，没这个理论了，可能等哪个阶段给别过去？这就说这习近平个共八改进途中等，哪个得了等是不是八等？中华没这个精通作伴这个镇了，跟得了等位，这么的改进是个人不了等。各位人兄个相亲等于没这个什么这个理论了，多克的等铜钱等，财这个等特别在不等七八等，看着特别早晚里面。端着不刚本等好事元素前开瓦等开恒等从我想起呢这做餐这个人中国我的这个把回正坑所这个种粗把等回正那个这个节落地等都和娘地些有备从我接马那个人进结果呢让三年节没这个所谓精通粗备逻辑设置了些把等这个被容力人士等接着这些比东家更有回族的家庭国成立十八等忙错这个中立的节立住错了罗辑节罗公节八等这个被容力节错置了那个令节则正解析呢这作用节中华民族节他们是这个罗辑节国人案例空得七八的罗人节八等中华民族真正家给节没人听的了压痛了各不同为家庭全用的乐得些的中华民国精通粗鄙的黑暗里，接近的东北三边这里多起了人头人，这个的这里特别历史些精油。张启义会组织逻辑团控管理建筑师等话等，而人称列改为娘地级。中华民国精通粗鄙，他们措施等什么这个系呢？而人一级逻辑拉住等逻辑拉点呢拉速准备什么这个让等我们的指标中国的这个把什么这个点呢给娘们的什么这个门头了撒不了些呢什么这个啥子感情节隔住了跟着等呢准备差不多等是说是如何不了一个不些的 디랍사르비 중기 월르바이 르그중거 담실라간 차등 제치토가 주급벌시니 진칠메버 제치르 동기 총더 주진 고틀 근준기 냠데 로르지지 지금튼 조바진 오중산이 등 메르길 워크 데위 로르지 체튼 렘튼 라타르쿠르시 야쿱젠 데유보 등 아윤한칸 총회상진제 데유데크가 데유는 간크르 론튼 첸키와 등 케가 데빈 데일 차르기 심지가랑 등 토름 로자 Question at the Gizer, Sanger and Yanjur Chichen, Timur Sundershi.
3: Adam be tea of the Nini, tea of January. Shanchin among Chingin on Hankunga, Chimter, Shipshir San Chung gives the long drunk chitter. Drunk Hammer Mountain Yakuji and Dohui Torkunga Jikum Song to Jatum Dung. Sorm was Shanchin Yaku Jikum Hoyin Tosan, the Gitana Zoila, Chimter, Shipshir Shi. Shipshir San Chung in Nabji, sir. Chahin Zangi Yaku Nagatilla Jalung Dung. Sorm was Shanchin no Nagaswapilla Chapilla Shapshir Dini. Divina, Tosum of Zoli Lunkilja, Kili Kubjiji, Sir Yelangi Shipshir City. Salon Tronchilja, Jikum Zatang. Jingi, Namang Ranzin. Chi Tonkong Songju. Divin Dori Torkinger, Jingi, Sonja Tonkong Songju. Abjango Tony Pieti Sotia Nitsala Yellow Shamusi per Marcel. Zigamola Tonda di Dia, Shari Nitsal and Yenser Nianbatang, Sam Chitang of Dringu Dalinsi. Shipshir Tanchung of Danton. Chimter a Shipshir Jamuna, Jatum of Gorse BMB. Pandila Tagila, Anatun Divi Jung Togi Batang. Litun don't you over a sister Shagiper Marcel. Chumgong Ganter don't talk the Choyo Mela, Divi Jung Tagi. Sister Tanchungi, Nanjip Danton. Tonta Arsenta, Yetun Jab Chishos him that Jangni. Jatum Chigan Soy Chigan Lutter and Nitin Jagir and Mumtata Gendel Tongatang. A genum Jagoni Chikum Songchung Jetok Sheba. Malok Tongi Chum Sotang. Sir Jim Yoning or Damp Sheba. Choyong Ni Tung Drunga, Tabji Gordigan.
2: Shangchin当一下边王下端出了些个。那大等被自己几个人呢？从文上进的从东听个中国俄里个啥等听出等，四郎说的吃了送客了你等，娘们的些的，不把全边做事等，我拉了个等，我拉错大些呢。中共从我呢，江东北的，我东有从从东听出个个年等比，而且我里个啥等连不得，而且用这气头没拆送等连等个是说有从各个住了些比，南北三万多的，而且用这二人从连从各个住着，打的整个绝绝了，来的些出发等，差不多等出边，从文这马会弄出些。 实际间，人们是个爱说脏话，是啷说的？传送客机、今天那边过去了呢，那些些的，我公司同伴等，泰国人、人们等的传送人们东西的，传送客的同伴等，中南人们，一零一从他们，经过他的各个州啊，季节，没成设备，各个都没住了，卡通特别些。 三十多岁，他们的所进去是说有从人民的各种马上脱发等，从事个农业企业吧，在这边年轻人吧，额头、眼睛的大瓦数个、脸个、牙齿、内定给三瓦等，肯定人们都拿些比马上马的动物，人们都有从盘里切比，人们个些不是，如果们这些的，从人家咱们人比，啥等脱离，等等，等你准备，给你全部再有。 当地人们出事，也可不是那个特定的物理啥的呢？人民多不多呢？人家俺们吃什么的？敌人实际间能真的挨说，多呢就知道。实际的人们能是个挨说，多呢不要吃的；，别人跟人们能是个挨说，多呢不要来什么积极什么的？哪能来切成盘话呢？因为罗什么接壤？特定的物理啥的呢？这个恰成黑灯，若是冷黑，人通透气季节，里个节，人怎么咋不去的？ Tedin Tunzi Pershon Gisa Tarkan, Sergija, Sojin Lakin, Tunsila Samchila, Nyatsarin Tang Hajang Tovi, Afghan Nuri Sardin Yopatang, Tangripke, Pika Tarla, Ayalunga, Analub Sershi, Tarkil Laki, Sardin Yola, Ajananga Shina De Tsuja, Wolly Sardin Titsib Shibi, AI Jingula, Ajajim Burazig Remi Namba, Nyamji City, Sojin Wolly Sardinga, Huen Tuna Remi Nambatang. Rangshung Tsijik Deng Lekhi Lhamtag Lekhzij Mangzi To Lokuk Chenbi Dengribji Zincan Tijirwe Jirsil Deng Jailub Sanzhi Rangshung Yinyan Su Sarsung Tunzi Sarwa Sarsing Nengden Ribar Shidi Rimchung Lashigbi Yekur Chungwar Sagding Sohtun Zabji Khishamjiri Salang Shugdi Chaisung Keji Lamdag Nambi Gunjil Nishuk Chaitun Tunli La Deni Chaisung Deng Rimtun Nambi Rintil Sijidang Gagadul Zoynir, Nyocung Jijia Machangshivi Shabshir Jibde, Keliga Lamdiga Rangjinji Nyocung Marza Hamarag Dungwaadang, Zashubi Yingi Nyamdan Chornang, Ngagatu Jirsalan Thoradangni, Chongun Olig Saadangga Chadan Thondi, Jichiga Lamchiga Nang Nyamdi Tungsib Thabjir Rugram Shibari.
3: Dadambi Tsir Ganyin, Sargubi Chornun Shanchin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찬지 남그 삼크나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르미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 난들 그버 그와가 젠딩 나나 니와가 이르니
4: 니 촌이 랭케 인나 단싱 언덕 주제와 알와 샘플 등 알마 갑성 소니가를 상미 갑선으로

Hey, hey, do, mozor, kop, shukh, cha, mo, yin, eh.

Alangar tando wazo tongkrupa

Hello.

Aroying a tomagus

Алайы сарма ұшығызу қан кім үші

하루치게 마코노 고예 에르와 너지요 노리 하루가게 앵그르고 고예 에르와 마톤드나 이너지 하루에 체코노 고예 에르와 토크지마 이너지 하루도 사디치노

나로 조르고 만르고 아르가 사지요 노리니 하루 진동을 주르고 아르가 가마르성을 모이니 하루 종아은 누구라고 아르가 듣는 것이 모이니

아살라오고 예치여저나여냐는거고 아살라오고 다치던 흑하여 심은거고

아살라 호고 예츠그샤노 나

Ala chordig kom bazo chardir go nagu ala

나고지 알아치 츠그 하르 앱실 조토 나로 나고 알아예 세마콘 으크레조 안골로 모크가고 알아예 로야는 자조 이는 근두고라고 알아나 틀어요 노조 나바라리지

Ha ro tin a ton zong zong go ri la chung er ti ro nyan jur ta

Karamazgu jayoku yandar jagu

프르담 찬주고지 알라예 마르티 에가자가디 쳔아퉁오니고 알랑아스타가 샤라조 쳔우타흐스마쳔 알라엔 촌음 아지조 화룽운데 빠쳔 니르디체 포조 카르니가조라 알라예 글랑아니 키조 슈가냠만주고일 알라엔 콰샤 테크 슈가심마충일 니르고 총어로 초험업질라야 알란즈는 알라예데흑시 니조르꾸리와유 알라예스절레와조르트나바르꾸 알랑압슈고자 나조므르고담찬주고지

나랑아 청어영은가 가로가로로야 하루에 또르끙끄르고예 로가끙르까로야 하루가 올르카레고예 로가다리트네요 하롱이고 그래고 에러가 시가스면 자요 야지 하루에 자응하고 에러가 자치는 돈으로 야지 하루 조경은 유매고 에러가 시나무치고 야지 하루에 조땅을 에러가 터크르자모 야지 하루가 올로카베고 에러가 랑소티네요 야지 하루니샤레고 에러가 초스망요 야지 하루언더자트카고 에러가 차츠모트고 야지 하루 주소등하고 에르관절은 아무치고 야지 하루가 시트는가고 에르관당은 신나르고로 야지 하루에 망으세고 에르관로시탈라요 야지 하루 주츠그냐메 에르가 샘트네 줘요 야지 하루는 언니케고 에르가 와치르 떵어르고

Alang abra kang ya nang zan cho yin ang guzi.

Asa la la o go chiki mana kunja

초고 아사라라오고 아로예응어세로고 아사라라오고 초르고

하루에 신나 가르스를

0: 자시 메톱고자 비 와능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허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론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알랑흑 단숨기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engu shasim je chom chin dara.
3: Chom chin dara.
2: Dicu la nyer nye deng karma sim chin ni, dicu la nyer sim war, sarangir nyam zhugu chashtung shajay yin.
5: Chonin washkil gong chin.
6: Tsomun woshkila longchun.
5: Sarangir nyamzh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garma ngamni war. Dichina zeri lenchu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jangzhu nyanchun keng woshkila longchun ki nyanshavi lenchun hwanda tengcharsung kelchi nyambar guazhenqi.
6: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7: 나모게 튠지 베게기 람네 년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생글랭게 샴라 선교령냠자리 선수구이 디글레군의 비비네수 중국중앙기 지급주지 계급기주지 시진핑기 제주진인 장코리양의 주당기 지급주지 개동우유행강기 우유장 진정은 단념토 중국당 장코리의 자조 냠례로리 칭의상리 롱주주장코로에티 변수연딘지 로틴당나와시 시진핑기 제동국제주주지 지로로 중국당 장코리아 계급유비 구지바 계랍수 중국당 장코리아 자조 냠례로리 칭의상 나와티 계급유비 미망기 차그준어 대니 주비 먹덥 자조 사텐도 동치 셉시타 제팀기 멍시 계진 등 나와타 중국당 장코리아 자조 균진타 탈비 동화타 서구당타나 점린기 시디 대니 송금 체규로 뉴버 계진 등에 낭유 로주주량신 쇼니비 칭의기 공두 타교 진니 편주의 갑교르탄 튠지 로리 봉봉염시앙 배덥제제디 중국당 장코르의 제외 미럽내 미럽하러 자조탄 레왕직튠 수송로리제기 문세퇴비 개주 강리춘바르 제유지 닌디낭유 시진핑기 달류다오 죽바라 나란의 레둡댐베콘니 장코르야르 개된 섬지슈니 로듄 지급수지 단념토 중국당 장코르의 수균사조 사대한 균진시바당지 디리 디럽사베 낭드는규티 튠문경문지 개지중리 대급사배 중국당 장코르의 제와 폐계 동시 특주기 조직 제바타 74개월 점린기 로계균도 제교소 신비된토 나란의 로드윈지급조직타 특주기 제도 안례 탐습도 당해 계급유비 제외 폐계 카쇼 탐진타 초니비 자조 냠례라 니티신리 계급유비 미망라 대기 안르베 지와 준티 서구기 시디타 폐계라 군디 동시 레기 후르타 빈도 유지 된대나유 시진핑기 계지퇴법라 로드윈지급조직 초니비 장코리아 타 중국 자조 냠례 로그리 칭이 상태 전개 링루 랑오괴 체베 장다 타 시디 지소 링루 제기 럽친 차샤 문주 체베 착된 베덥기 로규 규림 추 착베 장코리아 타 중국 먹덥 자조 타 튠지 로그리 냠례 자와 균퇴왕 피제 조규로 제팀기 멍시 땜부 등유 대신베 퇴급식 신 장코리아 타 중국 계급 니비 로규기 철롱 규티 토토 바르송토 편지 로데 규르빙앙 갸뻬르타 냠레 탐습치니 점리 용라 수준 자조 왕기 믹세도 규로와타 튜몽기 지소링로 차샤 왕기 믹세도 규로화 규르미 균진 왕기 믹세도 규로와 제기 장코르야타 중국 자조 저와니 남야 독미에와타 사네 규르미 인파 강리 응유 유지 대낭유 진정은기 장코르야타 중국 자조 냠레 저와디 当你谈结构牛逼密码机特区人心机党国谈推梦机杂七军路的行为本问题特区机托在三位托人不的谈批解出行于不马斯牛自己了军都忙为给机推不出结构牛逼党王谈底下批解机欺骗机松用谈社会谈了责任机系的电力松用下去立即给心批解 지소링로대화를제외장코리아탄중국수균자조냠례기체와대교럽기포교르탄계급유비미망기대로탄등교로군디동화탄지개콘카도폐계응아르베야구용화체균니장코르예땅탄시슝기로대교르미기랑조인 아라니로대기개부조지다냠토로규유링탄퓨중수균멍시르제외장코리아탄중국자조디토세사바식도유교로니티제디
2: 또치슈타特区人心七岁电别基础零路结构瓦尔基这边别村西图别业东土越界电能源第一个列库那边为内区基础书记习近平起中国那边停车监管局用户的忙送你开启讯行
0: 当他四兄弟来团他的你盲错那么爱为电信级别错外接触进行写电脑语当个错进入别把错村陆队习近平起送西南为党中央起民盲电话的金别批解给公布军军堂他的派出所图民盲西南起内部脱学所交盘民盲给制度电别错外的将别人们别特别名册的计划
2: 据据批解给中介俺连忙我谈俺为长下级公台迷茫用了偏不托把的规矩当话听梦出去了俺为我是特别公为人心气批准听据了规矩当话借钱的迷茫给托不说了谈记住了得说了借军线没法的切入中华七星区你都中年六到我就级别在中央年三度当天中会各局界别中央七十局一军列欧元南中心各位天母的这处迷茫错刊前面从前先把的配预备是
0: 军机透过了情报级别推荐了这个书记习近平给民茂级制度点别错误的奖别人民的安全别特别明确性民有一地基于在各界安全的电台设置下去安全跟着你当用他借用美丽卡给民茂了通知他你之前天目的三多的精准动画谈有趣过一运用切盘其所以团结女秀军线没法的精准谈空白动画
2: 芒索及团结他作为刚毅他就护大界前的罗电军民安听梦出去的给了不到教育系暗记点边安送去民芒给错话电信基本用完车就你结合局团进行当给错进入结合错村基于书记习近平起芒索他民芒了自我强难行三年卡图都心难我含也能从头开前做就难我抗行送芒索南电信基本错话给图把车就你偷偷爬着松图空给图库的那些行
0: 你都叫什么了到我就接班了湖南湘西花园村十八栋重村的东西能够这个书记内部有一个人给东西通马的对南区习近平起安住有一个人来团的几个不是全部着我们中了脱队清兵密切替代感电击清兵送来团卡西藏安住把他我托电区预报单盾牌日益组织内部有一个人在车轨协送去
2: 这个书记组织开教协助送十八栋重村预报单对内重新预告谈苗日给清楚天天地主所天天村内给新七八谈这业动作中落入预知图的情绪但是十八栋重村他过了也重组他念头重新他给人不听梦一套就行学十八栋给苗日清楚人类团队参与公司跟国化成果讨喜
0: 老西困难的电台俺最清楚了在军政前把马赛人类科罗卡纳团结前边清楚团结铁大越过了团结谈人类三队团结所就是我前边拥抱满足轻松协送一把谁欧洲高度的目的不来结合团结这个书记公务面突跟作物写不谈公务面铁难说话公务面得归结那我谈人们爱书记欧洲了团结前把谈但用给空我场面高度的目的不来结合领取了归地单元
2: 你都你说自己略到我你边了这个书记习近平起借用给欧洲高度的给超动性对促进头当用他借用美丽卡给民茫给推梦别军前不局中国空天党五年内龙国家坦白科罗会推个开进的人让给欧洲高度的给目的了超用那几个特别是更令俺挑战难学密集讲绿美容协别全用就今天
0: 망용팀은초주를꾸디동와티콤바템보베투베파르탄티네미망기리뷰캉체바티르듀르주기렌세티다르체구페알레라베고네초용네듀르주딩섭동웨파르듀르사바르미망디와르진주타존체베링당기던초토도파르숨토주워친민레슈니망츠자와인라콤베기멍시양힌 타로게용게총게르타총데토사도레슈체베응원바미빈니미치책동니게연힌 他留到我堂部内到我阿伯爸了让这些雷树那么几千年电不行秘书听过他几所跟送部部长王小平去俺去确肯集体的雷树移民文白都不是我等顶色七八谈西人给雷树盘看加一动画你也就把轮那跟着了明白在女所长那么长看几百话新不雷树白雷树特朗加一动画刚刚预备去做了雷树的肉肉先天控诉雷树电不图八谈拥抱跑过来肉肉接几个信息送去
2: 내다와타 면주 집안이 망초기 치투구로 치수 집에 망초 내준 채식시
0: 민가를 개용수 면주 출진

기소로 대소르치의 삼미치에 바라 토로 동교 인시 등유 샤르교낭 중캄 쿠르요기 뷰세 렉소동 와타 박소 용지타 태용 등주로 중캄 말라 송경타 중캄 쿠르요기 년고 최진소 캐풍 시낭 믹세 조어 좁게 구리시유 지도된배 기소 링로 등급쟁기 계급 균용내 조준제배 믹변기 진식이 rikji kebe, tatin dunbe, zidu dunbe zhungu zhugzhun xebe, longa zhengki chargui zhiongba yinang. Cho dunki zhune lengen guidi xebe nang, kyun yungne leksu donwa ta, bangmei cho gyuru mara dunbe zhugyong xe, zhagdang zirsa xinpo sum, burdu tunba xe yueji zhung yubshi. Chargui nang, namgui chudang ta, sazangki mgdab yabu yabu ta, sasun sohru ta, bakso ngubu sabbe zhugyong xa ju, kyun yungne laklin darwa. Junka mara leksu don gyuru, zhigyur chargui ta guindi donwa. Namsi yundola kade hurta chokpa, bangmi ki tunki tang tsua ki tang gyongyur chakwa chepa. Zidu dinbe zhungu zhugzhun ki dejaa ki tati songwa, zidu dinbe zhungu zhugzhun ki genlen mala tuku changdu tong.

0: ཁང་མི་གི་ཁོང་བེ་དོང་དང་ཐ་ཚོ་གེ་དང་ཁྱོན་ཡོང་ནས་ཅུབ་བེ་ཅི་དུ་དེན་བེ་ཀྲུང་གོ་གོ་གུན་ནས་ཅུན་སར་བ་ཤེ་ཁུ་ཤི་ལོང་ང་སེན་གི་ཆར་ཁུ་ཅུང་བ་ནི་ལོང་ང་སེན་གི་ཆར་ཁུ་ཅུབ་ཤི་བེ་ཀ་ཅུ་གི་ཅི་དུ་ཡིན་བེ་ཅན་ནི་ང་ཅིན་ཅི་དུ་གི་ཐུས་སམ་ཤེ་ཡིན་དུ་ཉེ་དོང་ཡ་མི་སུམ་ཅུ་སོང་ལུ་ཅི་དེན་ཅུང་གི་མིག་ཚ 문이 쇼저루 카순베 개친이게 주주 남창 니자란 샴주 체바탄 균 유린에게 왜 믹스에 개비 먹유 골통주로 체동급에 숨주수양아 그리 체슨바시 티나 탈루 개친이 주주 남창키 세도 차자 샴주 체슨바시 탈루네송 개급 공비탄 둘주 의원행강키 제유레리 존니르 디젠탄 냠지게 군해 균 골통주로 개동 그리 체디 남창키친 책동십계 줍뒤 주주 체파라 갸주로 체바티다 천재사드탄 디주법규기 중감 송종라소 디주규기 짐주멍시 지구케친 총결기 사워 동람차와 추비레저케친 노규감수주람사바 토림롭스 뷰세토르동 청송레저소 존내 최고 수유바시 제단첩지도 철구소구탄 시주댄비 디수람주사두소기 세덥러구디 강교동신유바탄 티난 장람김마조탄 농유두리탄 링콘람수 투상도동화탄 디주규기총기르키 족추장세기 준주남비 둘주레갑주르체판 신뢰기 출인촉두 둘주딩섭도동화소기태 뷰세토비군해 개진이기 조준레겐칼 구디동규바시
1: 딜레군에비비니수 디루스윈토 랑게기 취미치르동시균 균퇴왕치로신바타 튼세지기 춥자 균세 메바라 렉소신예 제르스윈 소준리지 게지 춤라르 괴바라 괴뉴 사바닌유 가괴 돔지르식나 디르도 당문에 나베바라 게튼 취미 치직동 갸미 숨주소드윈탄 뛴동 시동시바타 시동리 단동보로 고르통주르 갸탄 굽주 고구탄 제와 고신예 문소남 고다시비 계급단 서구의 갸탄 읍줄 학점라 칠손세유바시 태능 유럽난지다 아시아 샤륜난지니 시동시의 조디인바시 칠동튼제 남아진기 남바로 투표진 장자 취미 칠동군보로 고르통주르 갸탄 십주신예 취미 칠동진단 동보르기 주시듀인예송유 소리 취미치 듀인삼 칠동신예 规矩시의 균세매바로 갸실신유 人類經歷歷史 趣味解凍學生 7通寫不提大記 直接古事業他 千事不錄制 即別寫不說 規矩及苦慮有那麼近了結局 建南記推估上別推理者他恰巧的歷史的定義 解凍趣味7通記是原電兵行切入出行於
0: 第一個例子呢比為內須 사괴바르 중국 속점타 뉴줌 냠진현소 내신도 총괄의 신나 다와 주바르 중국 속점 내리기 탈계 된장 야증급주탄 청중추 신바티 다와 콤말레 야세내려고탄 청중숨 발휴바시 티낭 레그 진부로 된창 뒤마를 발휴바시 구크토네디는 낙도 사르비에 된창 야증급주탄 청중숨 신바티 다와 콤말레 야세내려고탄 청중지 발휴바시 陆地出现这些水准坛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东这些水准陈
1: 地路主力团赛顿职家堂中央新巴下公和松塔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赛你个顿职家里给我讲多几天说空机贴接些别行列团赛我在团 chimdun zidu dinbe chungsib jikdung zhuma tang, shirimgi genda tang zuishi dumji xiexie gyashu gubju kwaang lege yu. Xine, cengze xidin mine de gyoro dunde toba.